네, 이런 우리 몸의 작은 변화들은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몸의 긴장이 슬쩍 풀어지고 긍정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요. 음악 들으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발을 살랑살랑 흔들거나 음률에 맞춰서 흥얼흥얼 콧노래 부를 때, 그럴 때 눈치채 주세요. 아, 내가 행복하구나. 음악이 있어서 행복한 2시간. 7월 2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와우, 첫 곡부터 몸을 움직이게 하네요. I like that. 유경희님께서 저도 외쳐봅니다. 흥에 겨운 몸짓을 따라하게 되신다고 Hush, Little Baby, Bobby McFerrin과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이 곡 뭐 들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하고 있는데 유튜브 선고표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는 둠칫둠칫 이렇게 따라서 춤을 추게 되는 리듬 타기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으니까 둠칫둠칫 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 열려 있습니다.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고요.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주일에 한 번 카메라 여는 날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도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곡목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콧 조플린의 The Easy Winners, 필립 존스 브라스 앙상블의 연주, 그리고 헨델의 합주 합주곡 F장주 작품 3회 4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런던.

핸델 합주협주곡 F장조 작품 3의 4 중에서 3악장 알렉으로 런던 브라스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스콧 조플린의 The Easy Winners, 필립 존스 브라스 앙상블의 연주였어요. 9483, 둠치둠치 16개월 아기랑 잘 듣고 있습니다. 아기가 밥 먹다 신이 나서 춤추다 밥을 다 엎어버렸네요. 하하하하. 이 하하하하 뒤에 빗금 그려져 있는 어머니의 다크서클이 왜 보이는 거죠? 그래도 신났으니 좋아요. 크크 하셨어요. 아이고. 5404 쓰는 분, 첫 곡 들으면서 강낭콩과 검정콩을 한 손에 넣고 섞는데 나도 모르게 통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네요. 잠시 멈추고.

문자 보내고 다시 콩통을 악기 삼아 흔들면서 춤을 춰야겠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정말 오늘 조금 눅눅하고 흐리고 한데 아, 음악들과 함께 좀 둠칫둠칫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9483-5404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바흐 작품 언어 104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제프리 카헨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제프리 카헨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기분이 정말 좋네요. 파라미타라는 아이디 쓰는 분께서 어제 재우님이 마법처럼 기분 좋아지는 음악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오늘 신가음 음악 리스트가 빙고네요. 그쵸? 오늘 좀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음악 덕분에 성창이, 아, ASDF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이 곡 들으면 조금 전에 힐러리 한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들으면 언제나 훌륭함, 당당함, 멋짐 등이 떠오릅니다. 천평 대저택에서 최고급 승용차의 수국꽃 대열 지나 출근해야 할 듯. 아, 이런 느낌이라고요. 네,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뭔가 가슴이 쫙 펴지는 기운찬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0714, 아, 나 지금 정말 행복하구나. 준비하던 시험 다 끝내고 좋은 결과로 행복하게 바다 보러 고성에 와 있습니다. 그걸 바란다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분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걸 이루신 거예요. 이 아침 멋진 바다와 더 멋진 두 녀석, 여행 준비를 완벽하게 해준 옆지기, 이게 찐 행복이구나. 가정음악이 신나는 음악에 발가락 까딱까딱하며 느끼고 있어요. 즐기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신 당신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아, 그리고 한 번 더. 3163, 요가하러 나왔는데 시간이 남아 이데아에서 커피 마시며 듣습니다. 해가 참 눈부시네요. 운동 끝나면 장 봐서 오늘 오이소박이 담으려고요. 저희 밭에 어제부터 오이가 넘치게 열립니다. 근데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들어갔더니 윤주님 언제 머리 자르신 거예요? 아, 너무 저기 뜨문뜨문하신 거 아니에요? 좀 됐는데? 좀 됐습니다. 네, 오래됐는데 이제 하신 거예요? 서운해요. 3163-0714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낼게요. 자, 모차르트, 피아노, 클라리넷, 비올라를 위한 3중주 E플랫 장조, 쾌일 작품 번호 498, 케겔슈타트 트리오 중에서 3악장 론도 듣겠습니다. 하르트무트 바이엘의 피아노,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타베아 지머만의 비올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클라리넷 비올라를 위한 3중주 E플랫 장조 쾌엘 498 케겔슈타트 트리오 중에서 3악장 론도였습니다. 하르트 무트웰의 피아노,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타베아 짐머만의 비올라 연주였어요. 5185 쓰는 분입니다. 고3 수험생 학교 내려주고 남편 회사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단지 내 저만의 숲속 아지트에서 음악에 맞춰 최조징이에요. 신나서 좋고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경쾌하고 행복한 기분입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우스운 몸짓

분.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게 아줌마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 덕이랄까? 제가 어제 정말 처음으로 그 헤어롤 잔뜩 말고 문지방을 넘어서 엘리베이터 탔거든요. 약속 시간은 급하고 머리 말릴 시간은 없고 아 이러다가 누가 이웃이 중간에 타면 안 되는데 타시더라고요. 근데 좀 부끄러웠지만 괜찮아 괜찮아 나는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제가 아 이제 아줌마가 진짜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5185 쓰는 분 저도 비슷합니다. 뭐 뭐라 그래 그냥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5185 쓰는 분께 같은 아줌마로서 커피 한잔 보낼게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31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예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향수입니다.

1877년 바그너는 자신의 마지막 음악극이 될 작품 파르지팔 작곡에 한창 몰두하고 있었어요. 장엄하고 극적인 서사가 담긴 음악을 써내려가기 위해선 극한의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의상을 입고 책상 앞에서 고뇌하던 바그너. 갑자기 악보를 막 치우더니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신인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여성 작가 주디스 고띠에였죠. 그녀를 향해 급하게 적은 편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내준 큰 병은 내 손을 이미 둔한 탓에 바닥에 떨어뜨려 거의 다 쏟아버리고 말았소. 그런데 정작 향을 맡아보니 나에겐 그렇게 큰 자극이 되지 않더군. 그러니 이번엔 제발 그보다 더 강한 향으로 보내주시오. 독일 바이로이트에 머물던 바그너가 파리에 있는 지인에게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청한 이 곡, 이것. 더 강한 향, 더 특별한 향을 담은 이것은 바로 향수였습니다. 감각에 예민했던 바그너는 청각뿐 아니라 시각과 후각에도 섬세하게 반응했다 그래요. 코담배를 즐겼던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후각이 둔해졌고요. 그래서 더욱더 강한 향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르지파를 작곡하는 동안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새로운 영감이 필요할 때면 바그너는 서재를 나와 아르층에 있는 욕실로 향했다고 해요. 진열되어 있는 향수병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곳곳에 뿌리고 창문을 열어두고 다시 위층 서재로 올라왔죠. 그리고는 욕실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향을 맡으면서 잠시나마 현실을 벗어나 신비로운 작품 속 세계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작곡을 위해 바그너가 지인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향은 벵갈 장미향, 그리고 꽃향기에 우유향이 조합된 아이리스 밀크였다고 합니다. 또 바그너는 특별히 용연향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는데 용연향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엠버그리스라고 하는데 향유골의 소화기관에서 나는 분비물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포근하면서도 관능적이고 매력적인 잔향을 지니고 있어서 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는 아주 값비싼 향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도 향수의 일가견이 있는 음악가가 있으니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을 이끄는 지휘자 파비오 루이지.

그는 단순한 향수 애호가를 넘어서서 향수를 직접 만드는 전문 조향사이기도 한데요. 연주가 없을 때면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향수를 제조하고 직접 만든 향수를 정식으로 이름 붙여 제품으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파비오 루이지, 향을 조합할 때는 클래식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드뷔시의 바다, 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이 그의 향수에 영감을 준 대표적인 곡들이라고 합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향수였습니다. 향수로부터 영감을 얻었던 바그너의 파르지팔 1막 전주곡을 조향사이기도 한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쥐리 필하모니아 연주로 듣겠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파르지팔 1막 전주곡을 들으셨습니다.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쥐리히 휘라모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 향수와 함께 했는데요. 바그너가 파르지팔을 작곡할 당시에 이렇게 향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었다. 그리고 워낙 좀 후각이 예민하지만 너무 많은 강한 향에 노출되다 보니까 더욱더 강한 향을 찾았던 바그너였다. 그리고 파비오 루이지 역시 음악으로 받은 영감을 향으로, 향수를 만들어서 또 표현하는 그런 또 취미이자 제2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향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다루시고 사용하시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기쁨을 누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음악 그리고 향수였습니다. 3169 쓰는 분인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18개월 딸과 둘이 방에 앉아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고 장난감도 한가득 펼쳐놓은 채 하루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문득 이 시간이 참 소중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평범한 하루가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육아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언젠가 딸이 훌쩍 자라고 나면 오늘처럼 둘이 나란히 클래식 듣던 이 평범한 시간이 가장 그리워질 것 같다고. 오늘도 딸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하루를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나 육구 쓰는 분, 육아하는 가운데 마음에 참 평온이 찾아온 순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의 모습과 아이의 소리와 이 분위기를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도 한잔 나누겠습니다. 문지우님, 보라는 처음 들어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반갑습니다. 휴직할 때 자주 듣다가 6개월 만에 왔어요. 상반기 마무리 시즌이라 회사가 좀 여유롭거든요. 모두 상반기 고생하셨습니다. 하반기도 화이팅! 그렇습니다. 오늘 7월 2일 하반기 2일차. 그런가 하면 0863 쓰는 분은 회사 분위기가 얼음장 같아서 가정음악으로 도망왔어요. 비록 공간은 차가워도 귀는 좋은 음악 들러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좀 여유로운 회사 분위기, 또 어떤 분은 얼음장

같은 분위기 다 이렇게 다릅니다. 어디에 계시건 음악과 함께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으면요. 베를리오스의 환상 교향곡 작품 14 중에서 2악자 앵발 무도회 듣겠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를리우스의 환상교향곡 작품 14 중에서 2악장 앵발 무도회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송시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콩 들어오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아요. 회원 가입하고 뭐 이것저것 인증하시느라 예전에 어느 날 57년 전에 친구 권유로 들었던 KBS 9시 클래식이 지금은 하루 종일 듣는 방송이 됐고 71살에 오늘도 들으신다고 아이고 진짜 오래된 애청자시네요. 반갑습니다. 이 콩이라는 세계로 들어오셔서 음질 더 좋구나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59분입니다.

마스케나다, 호주 아카펠라 그룹 The Idea of North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Walking Down the Street 리얼 그룹의 아카펠라였어요. 마스케나다, 이게 직역하자면 뭐 말도 안 돼. 뭐 아, 다 됐고 아니면 아유 좀 비켜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스케나다 전체 노래 가사가 삼바 축제에서 막 붐비는데 아유 좀 나와봐. 마스케나다. 나와봐. 나 좀 춤추러 가게 나와봐. 막 이러면서 삼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이 삼바에 마라카투 리듬이 섞여 있거든? 이게 바로 우리 흑인 조상들의 삼바라고 이렇게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마스케나다. 비켜봐. 나 좀 나가서 응? 이 끝내주는 삼바. 요거 내가 한번 좀 쳐야 되겠어. 요런 마스케나다를 들었습니다. 둠칫 분위기가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하신 분이 있네요. 3586. 언니, 구축 아파트 올수리에서 이사 들어갔어요. 이사 후 맞는 아침에 언니 목소리가 클래식 선율 들으면서 멍 때리고 있네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멍이 얼마만의 멍입니까? 3586 쓰는 분, 두 달 동안 집수리와 이사로 고생한 저에게 잘했다,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하셨어요. 새 집에서 아침마다 언니랑 또 함께 할게요. 아이고, 잊고 있었던, 정말 헤어졌던 동생을 찾은 듯 3586 쓰는 분. 새 집에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커피로 응원할게요. 0755, 여긴 대구예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햇살이 쨍.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0755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서성용님께서 제가 지금 이런 글을 안 읽어드린다고? 오늘도 티를 세 개 입고 오신 분. 이 얘기는 참... 어떤 티냐? 프리티, 뷰티, 귀티 하시면서 협디는 칭찬글을 누가 보내면 엄청 기뻐하면서 꼭 읽어주시던데요. 크 하셨어요. 저는 뭐가 어떻게 이상하게 잘못됐는지 칭찬글을 보면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편이라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티는 아니고 셔츠 하나 입고 온 신윤주였습니다. 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아, 한 분 더 8887 입시학원 강사인데요. 출산 후 육아 때문에 주말 수업만 하다가 13년간 쉬던 평일 수업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혼자 있을 아이도 저녁 챙겨 아이와 먹어야 하는 남편도 좀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긴장돼요. 그래도 21년째 같은 학원에서 일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13년간 육아를 하셨으면 이제 좀 바톤 터치 할 만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1년간 같은 학원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잘 모르지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실력 있으시고 학원에서도 꽉 잡고 싶어하는 아주 성실한 선생님일 것 같은데요. 8887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낼게요. 남편분과 함께 데이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친구분과 함께도 좋죠. 자, 이번에는 쇼팽의 연주회용 론도 크라코비아크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작품 번호 14. 눈치채셨죠? 쇼팽이 어릴 때 지었어요. 18살 때 작곡했습니다. 크라코비아크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폴란드의 크라쿠프라는 지역의 춤곡이다. 크라코비아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민속 춤.

리듬을 바탕으로 한 들어보시면 이거 쇼팽인데 하실 겁니다. 연주회용 론도 크라코비아 그 작품 14를 오늘 벨라 다비도비치 피아노 네벨 마리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레데릭 쇼팽 연주의 론도 크라코비아크 작품 14 들으셨습니다. 벨라 다비도비치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어디

시원한 계곡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424 하나 쓰는 분. 아, 좋네요. 오늘은 공장에 일감이 없어서 집에서 옷 정리하며 듣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느낀 건데요. 언젠가는 살 빼서 입어야지 하는 옷 다시 입기 정말 힘듭니다. 진짜 그쵸? 오늘은 과감하게 모아서 나눔할까 해요. 가정음악가 행복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너무너무 좀 심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중에 후회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 옷 외에는 좀 덜어내는 게 예, 오히려 더 옷을 잘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옷과 옷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어야 이렇게 옷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옷이 거기 있었어? 이렇게

분. 공구이사. 지난 4월에 처음 문자 보내봤는데 소개해 주셔서 아기 꼬끄랑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공구이사 쓰는 분 그러셨군요. 아침마다 이유식 먹이며 가정음악 통해 다양한 클래식 음악 접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 복직하게 되어서 아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이번 주가 끝입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에게 9시 반 이유식 먹일 땐 꼭 가정음악 들려주라고 인수인계 하려고요. 어머님,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아시겠죠? 가정음악까지 챙기는 우리 딸, 아, 빡세다. 이러시진 않을까. 아기와 모든 순간 함께 할 수는 없게 됐지만,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엄마가 돼보려고 합니다. 응원 부탁해요. 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진짜 매순간 함께 할 수는 없어도, 또 이렇게 엄마가 일하고, 일에 집중하고, 또 아이에게 또 더 짧은 시간이나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꼭 같이 있는다고 100점은 아니고 또 우리 100점 될 필요 없고 공구이사 쓰는 분 또 사이사 하나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 보낼게요.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8분입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이에요. 오늘 실내악 정원에서 만나볼 음악은요, 19세기에 참 희귀한 존재죠. 19세기의 여성음악가가 존재하다니. 19세기 여성음악가장 루이스 파랭의 플루트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45입니다.

1804년에 태어난 장 루이스 파랭. 파리 음악원과 무척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음악가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멜, 모셀레스 이런 거장들에게 음악을 배운 그녀는 당대 최고의 음악학교 파리 음악원에 지원을 했는데 입학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이유로요. 그리고 한참 후 그녀는 자신을 거부했던 그 음악원의 교수가 됩니다. 1842년 장 루이스 파랭, 파리 음악원 최초의 여성 교수라는 새로운 역사적 주인공이 됐어요. 학생으로서의 입학은 거부당했지만 그녀의 뛰어난 연주와 작곡 실력이 인정받았고 그녀가 음악계에서 유명해지면서 파리 음악원에서는 파랭을 교수로 초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음악가의 활동에 크고 작은 제약이 따랐던 그 시절 파랭이 자신의 이름을 건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자 플루티스트 아리스티드 파랭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접 출판사를 차리고 아내가 쓴 작품들을 세상에 알려줬어요. 덕분에 장 루이스 파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다양한 실내악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죠. 파랭의 실내악, 그녀가 파리 음악원에 임용된 이후인 1850년대에 활발하게 작곡됐는데요. 이 무렵에 작곡된 작품 중에 한 곡이 플루트리오 작품 45입니다. 음악원 동료 교수이자 플루티스트인 루이 도루스를 위해 완성된 이 곡은 플루트과 첼로 피아노라는 흔치 않은 편성으로 쓰여졌습니다. 플루트 연주하는 남편 덕에 플루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던 파랭은 플루트이 부각될 수 있도록 곡을 썼고요. 특히 느린 안단테 악장에서는 플루트의 감미롭고 서정적인 선율이 노래하듯 아름답게 펼쳐지죠. 이 곡이 발표됐을 때 평론가들은 그녀의 이 작품에 드러난 사고력은 노련한 거장에게서 볼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은 19세기 여성 음악가 장 루이스 파랭의 작품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45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1악장 알레그로, 데시소피오 모데라토, 에드 에스프레시보, 2악장 안단테, 3악장 스

스케르초 4악장 피날레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페라 앙상블 단원들인데요. 플루트의 카를로 에니코 마칼리, 첼로의 안드레아 베르가멜리, 피아노의 린다 디 카를로입니다.

루이스 파렉의 플루트,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2단조 작품 45 들으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데치조, 퓨 모데라토, 에드 에스프레시보. 빠르고 단호하게 절제와 풍부한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악장 안단테, 3악장 스케르초, 4악장 피날레. 오페라 앙상블 단원들이었어요. 플루트의 카를로 엔리코 마칼리, 첼로의 안드레아 베르가멜리, 피아노의 린다 디 카를로였습니다. 19세기에 아주 드문 존재인 여성 작곡가 루이스 파랭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파리 음악원의 교수로, 학생으로서는 거부당했지만 교수로 활동하고 그 시대의 드문 음악가로 서기까지 플루티스트 남편의 외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참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실내악정화 루이스 파랭과 함께했어요. 가정음악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그리운 금강산을 쓴 최영섭 작곡가는 정작 금강산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것은 눈앞에 펼쳐진 금강산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품어왔던 금강산이었지요. 갈 수 없기에 더 선명해지는 풍경, 볼 수 없기에 더 간절해지는 그리움. 그리운 금강산이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은 이유는 어쩌면 곡 안에 담긴 그런 마음의 풍경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흘 전 최영섭 작곡가가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그가 남긴 그리움의 선율을 떠올리며 가보지 못한 곳도 마음으로 오래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한상옥 씨,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홍혜경의 노래, 임원정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992년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 버전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누구의 주제련가, 맑고 고운 산, 이렇게 시작되는 첫 소절부터 마음이 몹시 뭉클해지는 노래였습니다. 그리운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면서 국민 애창 가곡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진경수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감상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조을수님도 최영섭 작곡가가 영면에 드셨군요. 편히 쉬십시오. 좋은 곡 선물로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은주님, 시아버님도 이북이 고향이시라 많이 그리워하시며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자주 말씀하셨었어요. 적어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 함께 그리운 마음 담아서 그리고 명곡을 남겨주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고 최영섭 작곡가의 그리운 금강산 감상해 보았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바로 목요일 코너, 전설 코너 준비할게요. 오늘부터는 현악의 전설 시작하려고 합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부터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현악기 연주자들을 만나봅니다. 현악의 전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겸 비올리스트 이유라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서로 닮은 듯 다른 악기입니다. 두 악기를 모두 최고 수준으로 연주하는 음악가는 의외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데요. 본래 바이올린 신동으로 출발했지만 두 악기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찾아낸 연주자 이유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1992년 12월 7살 꼬마 바이올리니스트가 무대에 올라 크라이슬러 서주와 알레그로를 연주했습니다. 나이를 믿기 어려울 만큼 성숙한 연주력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두 달 전 KBS 교향악단 무대에 최연소 협연자로 올라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능숙하게 연주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꼬마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은 이유라였습니다. 금호문화재단은 곧바로 1724년에 제작된 이탈리아의 명기 카를로 주세페 테스토레 바이올린을 2분의 1 사이즈로 구입해 이유라에게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금호 악기은행 제도의 시작이기도 했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교수 도로시 딜레이의 눈에 띈 이유라는 불과 9살에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했고 이듬해에는 사라장과 요요마가 소속된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 ICM과 역대 최연소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12살에는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선정하는 올해의 데뷔 연주가상도 수상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이력이나

강렬한 소리는 그가 단지 신동이 아니라 이미 자기만의 음악성을 갖춘 음악가임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스승 도로시 딜레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신동들을 만나봤지만 이유라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개성을 지녔다라고요. 스승의 말처럼 이유라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믿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목받던 시기에도 독주 무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럿이 함께 음악을 만드는 실내악으로도 시선을 넓혔고 그러다가 비올라라는 또 하나의 운명 같은 악기를 만났지요. 그렇게 바이올린과 비올라, 독주와 실내악을 병행하며 이유라는 남다른 음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했던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연주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프레스토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이유라의 바이올린 로버트 쾨이그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2001년 LG 아트센터 공연 실황 버전으로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프레스토 아다지오, 그리고 3악장 프레스토, 이유라의 바이올린, 로버트 퀘니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001년 LG아트센터 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렸고요. 3014번 쓰시는 분께서 버스 안에서 나오는 음악은 더 쨍쨍하다고, 현의 전설 맞습니다. 늘 감사히 듣습니다. 문자 주셨네요. 반갑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고 오늘의 일정 건강하게 소화하세요. 4647번 쓰시는 분께서는 35년간 함께한 공직을 떠나며 감사한 마음을 씁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떠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그간 이제 일터를 통해서 청춘을 묻고 삶의 전부로 알았었다.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사람을 얻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과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35년 전이 엊그제 같으실 텐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근무를 마치신 기분은 어떤 걸까요? 참 형언할 수 없이 묘한 감정이 일 텐데 진심으로 애 많이 쓰셨고 축하드린다라는 인사 전합니다. 인생의 새 챕터 또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할게요. KBS 음악실 현악의 전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7살에 KBS 교향악단과 협연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천재소녀 이유라의 이야기 이어갈게요.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나 7살에 KBS 교향악단과 데뷔한 이유라의 출발은 그야말로 화려한 신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선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첫 계기는 15살에 참가한 말보로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덜컥 손에 쥔 비올라 한 대가 그의 음악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당시 축제

그래서 비올라로 코다이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한 그는 마치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이상형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가슴이 설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바이올린과 함께 비올라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더 많은 연주, 더 많은 음반이 음악가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여겨지던 시기, 실내악과 비올라에 깊이 몰두하던 이유라에게 바이올린에 더 집중하라고 조언하는 어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마음에 더 기울였죠.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악기를 다루는 근육이나 기교, 개념도 다 다른 두 악기와 동시에 씨름하며 이유라의 음악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날카롭던 내 바이올린이 어른스러워지고 깊어졌다라는 그의 말처럼 이유라는 혼자보다는 함께 연주할 일이 많은 비올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지요. 그렇게 20대에 들어선 이유라는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레오폴트 모차르트 바이올린 콩쿨 우승, 2007년 미국의 젊은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를 수상하며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받게 됐지요. 하지만 그때도 그의 곁에는 비올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바이올리니스트인지 비올리스트인지 묻곤 했습니다. 이유라는 어느 한쪽을 택하는 대신 이렇게 답하곤 했지요. 음악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 시간을 초월해 영혼의 위안을 주는 음악은 드뭅니다. 시대가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음악가로 꼭 남고 싶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깊이를 선택한 사람,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음악가 이유라.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갈게요.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 들어보시죠. 이유라의 바이올린, 안미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2003년 금호아트홀 공연 실황으로 함께 하시죠.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 이유라의 바이올린, 안미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엔 노래를 들어볼게요.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스테판 폰 크로니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스테판 폰 크로니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쇼팽의 프렐루드 C샵 단조 작품 45 김홍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생방송 KBS 음악실 조금 일찍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바다에서 문어가 움직이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포식자를 피해 도망칠 때는 물을 강하게 뿜으면서 제트기처럼 달아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바닥을 짚어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죠. 몸의 구조상 빠르게 헤엄칠 때의 에너지 소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문어에게는 세 개의 심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쏜살같이 헤엄칠 때 몸속의 압력이 높아져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체심장이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아무리 심장이 세 개인 문어라도 몸에 무리가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문어는 자주 헤엄치기보다는 슬금슬금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빠르게 가는 게 늘 더 좋은 건 아니라는 듯 때론 서둘지 않고 내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는 듯 말입니다.

인어공주에 나왔던 Under the Sea 기억나시죠? 그 가지인가요? 그 랍스타인가요? 그 세바스찬이 부르던 아, 이 바다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 노래 In the Style of Joplin, 조플린 스타일로 편곡된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밀라 브라스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빨리 헤엄치면 심장 하나가 멈추는 문어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쵸. 헤엄쳐야 할 때는 헤엄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상황에 맞춰서 좀 에너지를 좀 비축해야 할 때는 비축하면서 이렇게 좀 영리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길게, 오래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바닷속을 상상하면서 시원하게 생생 클래식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입니다. 유튜브로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에도 그냥 댓글 남겨주세요. 혜신님도 드디어 장마가 시작됐나요? 꿉꿉해도 마음만은 뽀송하게 유지하는 걸로요 하셨고 가인님도 문어가 심장이 세 개인 줄은 몰랐네요.

네,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서 삶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일 것 같아요. 오늘도 생클과 함께 조금은 느슨하게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그러게요. 바쁘다 바쁜 현대사회. 늘 우리를 바쁘게 재촉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 음악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조금만 마음을 좀 느슨하게 매만져도 좋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 슈트라우스의 오네소 어겐 근심 걱정 없이 폴카 작품 271번 듣겠습니다.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자기의 카니발 서곡 작품 92번이었습니다. 이스테반 카르테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요세프 슈트라우스의 오네조겐 근심 없이 폴카 작품 271번이었습니다. 필립 오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슈넬 폴카라고 하죠. 매우 빠르게 연주하는 폴카. 아, 중간에 하하하하하 이 소리 때문에 또 실제 공연장에서 보면 큰 또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걱정 없는 이제 폴카라는 제목이 붙은 것 같은데 또 막상 그 요셉 슈트라우스는 이게 굉장히 좋은 때 작곡된 곡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지병이 재발해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우울한 상태에 또 완성한 이렇게 근심 없는 다른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그런 음악을 또 완성해냈다는 걸 또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감탄하게 되네요. 창현님께서 지현 씨는 부장이 돼도 음악 나오면 흔들흔들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네. 드보르작 선율은 우리 정서랑도 아주 잘 맞는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혜신님, 지현 씨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보다는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많이 웃으십사 말씀드리고 종목님은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들어와 본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병조님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셨는데 예, 그렇죠. 네, 석근님은 지현 씨 오늘은 유치원 선생님 컨셉의 패션인가요? 하셨는데 아 제가 이렇게 또 끈이 있는 옷을 입고 와서 마치 어렸을 때의 그런 많이 보던 그런 유아복을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730번 쓰시는 분은 부산 여행 중이시군요. 5, 6도 보이는 둘레길 걷고 있는데 적당히 흐리고 바람이 길을 냈는지 시원하네요. 바다와 어울리는 곡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잠시 뒤에 피아노 협주곡 준비했는데 이 곡과 같이 들으면 그 풍광과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해서 잠시 뒤에 함께 듣고요. 재경님은 이제 문어의 심장을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더니 청취자들이 문어 숙회를 먹을 때 천천히 먹겠다 이렇게 다짐하신다고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라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음식 얘기로 귀결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번에 들을 곡은 신청곡인데요. 9861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아델라이데와 헌정 이 두 곡의 가사를 올해는 꼭 외워보리라 다짐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하셨어요. 이 두 곡 다 아주 애틋한 사랑 노래인데 어느 분께 고백을 하시려고 또 이 곡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오늘 슈만의 비트몽 헌정 작품 25의 1번은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의 노래와 웨르크다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베토벤의 아델라이데는 리스트 편곡으로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셉 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제니님이 피아노 연주로 들으니까 아주 시원하다고 하셨는데요. 베토벤의 원곡을 리스트가 편곡한 아델라이데 요세프 무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9861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잖아요. 휘트문과 아델라이데 듣고 싶으시다고. 먼저 들으신 곡 슈만의 가곡집이죠. 미르테의 꽃의 첫 번째 곡인 휘트몽 작품 25의 1번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아 밀링의 노래와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당신은 나의 영혼, 당신은 나의 심장, 당신은 나의 기쁨, 나의 고통, 당신은 나의 세계, 그 안에서 나는 산다네. 아, 이 곡을 이제 독일어 가사로 조만간 다 외우시길 응원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6378번 쓰시는 분, 지연 씨의 긍정 마인드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긍정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게 쉽게 변화하지 않지만 나의 마음만큼은 내가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MJ님은 저는 지금 호젓한 숲속길 벤치에서 생글 듣고 있어요. 하셨고 숙찬님께서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뜸해 보이는 시간에 라디오 처음 청취해 봅니다. 음악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 하셨어요. 9315번 쓰시는 분도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가 내고 거실에 누워서 오랜만에 클래식 FM 듣고 있습니다. 대학 때는 참 많이 들었었는데 졸업하고 취업해서 벌써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네요. 여유가 좋기도 하지만 건강해져서 앉아있기랑 서있기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걷는 게 이렇게 하고 싶어질 줄이야. 그래도 라디오에서 흐르는 선율이 부드럽고 청량해서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책 읽는 게 분위기가 딱입니다. 오늘도 모두 허리 건강, 더위도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얼른 기운내서 나실 거예요. 또 이제 바빠지시면 못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경자님께서는 또 처음 클래식에 입문한 중년입니다. 좋은 음악이 있어서 하루가 즐겁다고요. 그리고 선자님께서 아델라이드의 풀즈 분덜리히의 음성으로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피아노로 들으니까 또 다른 묘미가 있었다라고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송어 준비했는데요. 이 송어도 보통 저희가 4악장, 1악장 많이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2악장 안단테 함께 하시겠습니다. 트리오 비르투오지, 하르트무트 로데의 비올라, 나빌 쉐하타의 더블 베이스 연주입니다.

슈바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A장조 도이치 667 송어 가운데 2악장 안단테였습니다. 트리오 비르투오지 하르스푼트 로데레 비올라 나빌 쉐하타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문어 얘기로 시작했다가 이제 송어까지 메뉴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 우리 애청자들 많이 시장하신가 봐요. 네. 경윤님께서는 KBS 클래식 FM을 본격적으로 청취한 지 이제 3주째 됐습니다. 지현 씨 목소리가 편안함을 주니까요. 점심 먹고 늘 찾아듣게 됐는데요. 가끔 눈 감고 들으면 솔솔 잠이 온다는 게 문제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7060번 쓰시는 분 날이 흐려서 그런지 지현 씨 목소리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지영님께서는 어제 지친 몸으로 퇴근한 저에게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네요. 순간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렸다죠. 책도 잘 읽고 앞으로 열청하는 어린이로 잘 성장하겠습니다. 하셨고 5283번 쓰시는 분은 아까 아델라이드 피아노 버전 너무 좋아서 저희 일요일에 하는 원곡과 편곡 사이에서도 한 번 더 듣고 싶다. 아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도 더더더. 왜 명곡을 편곡했을 때 그 편곡

매력이 그렇게 사랑받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매력이 참 잘 표현된 그런 편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6975번 쓰시는 분, 아 역시 부장님답네요 하셨는데 자꾸 놀리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까 왜 부산에서 여행하면서 듣고 계신 분 계셨는데요. 우리 여행하면서 듣고 계신 그 청취자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입니다.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테르의 피아노 라브로 폰 마타치크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 단추어 작품 1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다라토 감상하셨습니다. 스비아투슬라 플릭스테르의 피아노, 로브로 폰 마타체치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내셔널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6560번 쓰시는 분이 지연 씨가 시원한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해서 아 그리그의 곡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리히터 연주라니 제 음악 리스트에 있지만

생크레에서 들으니까 더더욱 좋습니다 하셨고요. 재영님도 뭔가 웅장하고 있어 보이는 듯한 이 멜로디 귓속에 퍼집니다. 시원합니다 하셨고 류양성님께서도 그리고는 한여름에도 얼음을 만드는 냉동고처럼 정말 시원하면서도 짙은 애수가 있네요 하셨고 4784번 쓰시는 분도 집에 도착하셨는데 이 음악 때문에 아직 못 올라가고 계시다고요. 얼른 시원한 집으로 올라가시고요.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세계와 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초대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의 플랫폼 L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하루키의 문학, 비문학 작품들은 물론이고 그와 오래 함께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하루의 원화들, 또 하루키가 사랑했던 달리기와 재즈, 위스키 등과 관련된 소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 현대미술 작가 5명이 하루키의 작품을 읽고 완성한 신작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전시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신청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총 5쌍 10분 뽑아서 초대해드리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하시면 돼요. 이어서 아르투르 벤자민의 자메이칸 룸바, 에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246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쇼팽의 강아지 왈츠 작품 64-1번이었고요. 마리아 주앙 피라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벤자민의 자메이칸 룸바,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2467번 쓰시는 분, 오늘 저의 딸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1년 전에 응급 수술 받고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지금 그때 사진에 보면 평화롭게 잘 자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마음이 아팠네요. 부모가 된 것도 처음이고 모든 게 낯설고 서툴기만 했습니다. 우왕좌왕한 저희를 믿고 잘 자라준 딸에게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어른들이 왜 우리 똥강아지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쇼팽의 강아지 왈츠였습니다. 육아하면서 클래식 FM 통해서 늘 위로와 힘 받고 있어요. 나온이 첫 번째 생일 많이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6분입니다.
1: 생생 클래식
2: 내나 12시 핸드폰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의 작업실로 만삭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부소티. 배를 감싸 안은 그녀의 표정은 무척 어둡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나는 방금 전 아기와 자신에 관한 불길한 점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 제작자인 남편 니콜로 부소티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미완성의 바이올린 한 대를 들고 나왔는데요. 장인이 혼을 담아 만든 걸작 중에 걸작. 그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1998년에 제작된 프랑스와 지라르 감독의 영화 레드 바이올린. 이 영화에는 여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바이올린입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연주할 수 있으리라는 부부의 염원을 담아서 제작된 바로 그 바이올린 말이죠. 바이올린 장인인 니콜로 부소티는 아내가 받아왔다는

타로카드 점괘를 허투루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을 새겨 들어야 했던 걸까요? 아내는 산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따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달을 바라보던 부소티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직 칠이 되지 않은 바이올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섞어서 바니쉬를 칠해 나가죠. 아내와 아기를 동시에 떠나보내고 완성한 바이올린. 그건 단순한 붉은빛이라기보다는 핏빛에 가까운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걸 레드 바이올린이라고 불렀죠. 안나의 점괘를 봐줬던 노파는 말했습니다. 마님은 부유하게 천수를 누리시겠군요. 그 전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긴 여행을. 그건 사실 안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나의 혼이 담긴 바이올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붉은색으로 칠해진 바이올린은 시공간을 넘어 머나먼 여행을 하게 됐으니까요. 이 레드 바이올린은 심장이 약했던 수도원의 천재 소년 카스파르 바이스의 손을 거쳐서 집시들의 손에도 맡겨졌고요. 신들린 연주를 들려줬던 19세기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 프레데릭 포프가 소유했다가 20세기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간신히 파괴를 면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배척하며 악기들을 불태우는 문화혁명 속에서요. 그 오랜 역사 속 이 바이올린은 악기상의 진열장을 오래도록 지키고 있기도 했습니다. 명인이 혼신을 담아 만든 악기일지라도 악기는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연주해주는 이에 의해서 가치가 되살아남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죠. 처음에 아버지가 아기를 떠올리며 박아넣은 보석은 어딘가에 따로 팔렸고 악기의 목 뒷부분엔 총탄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들조차 이제는 이 악기의 역사가 되고 악기가 진품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됐죠. 악기는 또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 영화 레드 바이올린 속 바이올린은 지금도 어딘가를 떠돌면서 주인을 찾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존 코릴리아노가 작곡한 영화 레드 바이올린 가운데 안나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함께 했는데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엘사베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영화 자체가 좀 뭐 신비하다고 하면 신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구한 악기에도 운명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이 주제곡도 좀 분위기가 좀 스산한 면이 없지 않았죠. 한나제 페르마타 오늘은 1998년작 영화 레드 바이올린의 내용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레드 맨델스존, 즉 붉은 맨델스존이라는 별명을 가진 1720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수백 년이 된 명인의 악기들은 다 이해 못지않은 역사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악기들의 역사를 좀 상상해보게 했던 영화 레드 바이올린.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은희님, 줄거리만 읽어보아도 엄청 흥미진진합니다. 짐작대로 레드의 의미가 있었군요. 아주 그 정원님께서도 애정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클래식도 음악에 관심 가지시는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또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1809번 쓰시는 분은 바쁘다고 인사 한번 못 드렸나요? 하시면서 어제 무리해서 저도 문어처럼 기어다니는 중입니다. 덕분에 느슨하게 일이 움직임의 명분이 생겨서 좋습니다. 날이 흐려도 참 좋네요 하셨고 덕영님께서는 다 올라가셨어요. 열 발자국만 하면서 등산하면서 생크람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상에 오르셨기를 바라면서 또 용찬님께서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두 아이를 잃고 울부짖다가 끝내 기절하는 젊은 엄마를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생크에서 흐르는 모든 음악 한 곡 한 곡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뭐 우리가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정말 본 적도 없는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또 사람 사는 그 마음에 공감하고 또 사랑을 표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전해드릴 음악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포레 파반느 준비했고요. 성민재의 더블 베이스, 조윤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 하모니카 연주로도 참 듣기 좋았죠. 료 요시마타의 냉정과 열정 사이, 박종성의 하모니카와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폴의 파반이었고요. 성민재의 더블 베이스, 조윤성의 피아노 연주도 너무 좋았죠. 미르님께서 피렌체 풍경이 지나가네요 하셨고, 기준님도 피렌체 두오모에서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것 보고 피렌체 가신 분들 진짜 많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또 현숙님께서 피렌체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내려다보면 참 좋죠. 메디치 가면 드라마 보면 더 좋아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피렌체 자체가 이제 메디치 가문의 여러 그 영향에서, 또 메디치 가문이 소유했던 또 박물관 또 보실 수 있고, 저도 피렌체 너무 좋았는데 이 곡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 소리가 따뜻한 목관 악기의 느낌이 난다고 하셨어요. 하모니카 소리가 그렇게 들리셨나 봐요. 경수님. 그리고 석근님은 폴의 파반느 이런 느낌의 연주는 처음이었다고. 그러게요. 그리고 최성님은 미국에서 오랜 생활 끝에 한국 방문하고 있습니다. 생생 클래식 듣던 중에 전시 소식 듣고 글 남긴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전시회 초대권은 생생 클래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선물 신청방에 꼭 사연 남겨주세요. 영선님께서 콩순이 때문에 지연씨가 날씬해 보이네요. 지연씨 작전 성공? 그런 작전. 네, 좋죠. 더 가까이 붙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형섭님께서 저희 화면 잠깐 안 나오니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인가요? 하셨는데, 저는 한국어 연구부이기 때문에 수분 보충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많이 썼었는데, 저희가 순화해서 이제 우리말로 수분 보충 시간이라고 많이 또 중계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 베네수엘라 얘기했는데, 한옥님께서 한화의 베네수엘라 출신 야구선수 페라자가 생수 한 통도 도움이 되니까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셔서, 개수님께서도 저도 후원금 보냈어요 하셨는데, 아유 잘하셨습니다. 재경님이 문어 숙회의 냉정, 또 훈제 송어의 열정 사이라고 재치 있게 또 제목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좀 차분한 곡 이어갈게요. 1198번 쓰시는 분이 이른 여름휴가 내고 86세 어머니와 동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건강 때문에 거동을 못하셨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 기회였는데요. 이제는 걸음도 눈길도 많이 느려지신 어머니 손잡고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는데, 바닷가를 바라보시던 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소중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음악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바흐의 곡을 청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느린 걸음과 닮은 평화로운 곡이라고 청해 주셨는데, 곡 제목은 없고 바흐라고만 적혀 있어서 왠지 G선상의 아리아가 아닐까 짐작해서 선곡해 봤습니다. 리샤르 갈리아노의 반도네온 연주회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와, 진짜 시원해지네요. 헨델의 워터 뮤직 수상 음악 모음곡 2번 가운데 알라 혼 파이프였습니다. 알렉산더 깁슨이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지수님 말씀처럼 이제 수상 음악은 연주하는 그 음악가들도 다 배를 타면서 이렇게 연주하고 귀족이나 왕은 이제 배 위에서 신선 노름을 하면서 듣고 그 당시에 에어컨 같은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게 음악으로만도 시원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묘사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였고요. 리샤르 갈리아노의 만도네온 연주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탱고 음악으로만 듣던 반도네온에서도 이렇게 경건한 소리가 나오네요. 반도네온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 같이 느껴지셨다고요. 그리고 지원님께서는 요가 휴직 후에 아기랑 듣기만 하다가 처음 글 써봅니다. 2년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피렌체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생각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지금은 또 곤히 자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살짝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점점 더워진다고 4291번 쓰시는 분, 옆 사람의 열기는 모른 채 하고 싶은 시간이 오겠지요 하셨는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C장조 허보켄 7비의 1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입니다. 바로크 첼로 연주의 로엘 디엘틴스 그리고 프란츠 브리헨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고음악 연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C장조 호버켄 7비의 1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로엘 디엘틴스의 바로 그 첼로 프란스 브루헨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고음악 연주로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크 첼로에서도 이렇게 좀 풍성한 소리가 날 수 있구나 또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현대 오케스트라의 기준 음보다는 살짝 낮은 게 이제 이 원전 연주에서 보여주는 음의 높이거든요. 좀 피치가 좀 낮고 그래서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한 소리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브라토 같은 것도 좀 과하게 쓰지 않고 좀 깔끔하게 연주하는 이 원전 연주의 매력에 빠져보셨는데요. 지혜님께서 저도 다음 달에 3년 만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생생클래식을 더 애정해 보아야겠네요 하셨는데 물론 저희와도 계속 함께 하시겠지만 이 3개월 너무 소중하네요. 이 남은 시간. 아 다음 달이니까 3개월이 아니군요. 한 달 남았네요. 이 시간 왠지 복직하면 못할 것 같다 하는 모든 일들을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경희님께서 어제 루체른 오케스트라와 한재민님의 엘가 첼로 협주곡도 아주 경이로웠다고 좋으셨겠습니다. 에겔리아 님이 유튜브에서 지현 씨는 유럽의 어느 나라를 여행해 보셨나요? 하셨는데 몇 군데 다녀왔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탈리아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태리 좋아하는데 또 모차르트의 팬으로서 여기는 또 못 가봤습니다. 오스트리아.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음악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향곡 40번 G단조 퀘를 550번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입니다. 역시 고음악 연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막심 엠멜리냐니 체프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퀘 550번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였습니다. 막심 아멜리아니 체프가 지휘한 일 뽀모도로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더 이상 신날 수 없는 모차르트 40번이었다고 선주님께서 9117번 쓰시는 분은 리듬 타는 모습이 아이 같네요. 셨고요. 아까 모차르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만약에 빈을 간다면 쉔브른 궁정의 여름 콘서트에 꼭 가보고 싶은 게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소머낙스트 콘차르트라고 하잖아요. 그 쉔브른 궁을 보면서 무료 야외 콘서트를 하는데 올해는 또 로렌조 비오티가 지휘하고 빈필이 연주하고 또 브린터펠이 함께해서 저는 영상으로 봤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고 생생클래식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가니니의 첸토네 디 소네떼 가운데 2번 디장조 가운데 2악장 론돈 치노 길샤메 바이올린과 웨란줄쇼의 기타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시고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조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조명 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74 E플랫 장조 일명 하프 주스케 사중주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대곡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모스코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예조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독주 소나타입니다. 리코더를 위한 작품 D단조 헨델 작품 번호 367A 페터 반 헤이헨의 리코더 크리스 페어 헬슈테트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핸델의 레코더를 위한 독주 소나타 D단조 핸델 작품 번호 367A 페터 반 헤이겐의 리코더 크리스 페어 헬슈테트의 합시코드 연주 오늘 명연주 명문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라크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입니다. 얼마 전에 이 유진 올만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 벌써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요.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명연입니다. 유진 올만디의 필라델피아 사운드, 캐스케이드 사운드라고 해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현악 그리고 관악, 이거 이제 매력이 거기에 있는데요. 스베틀라노프는 역시 확실히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느린 악장에서 클라리넷 아름다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대단히 뛰어납니다.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번호 27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주연하는 모스코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에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가운데 전주곡 22번 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곡 제1권 가운데 전주곡 22번 존 루이스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하프로 넘어갑니다. 이 작품은 과도기적인 작품이죠. 지난번 특집 때 좀 제외를 시켰었는데요. 오늘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하프라는 그 별칭을 쓰고 있는데 1악장 피치카토가 여러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프라는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1악장 2주의 처리 방법, 2악장의 조용한 흐름, 마지막 악장의 변주에서의 아주 분명하게 후기 양식을 느낄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 시기만의 고유한 어떤 부드러운 시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곡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74번 이플레 장주 하프 주스케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E플랫장조 작품 번호 74 하프 주스케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가스파르 르루의 모음곡 D단조 다니엘 벤 피에나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스파르 르 루의 모음곡 디단쇼, 다니엘 벤 피에나르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오늘 명언지명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그녀는 우산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가 우산을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우산 한 조각과 맞바꾼 작은 천국. 함께 길을 걸으며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연주의 노래를 둘이 함께 듣는 시간.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차라리 노아의 홍수처럼 비가 끝없이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녀를 내 우산 아래 40일 밤낮 머물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조르주 브라상스의 노래 우산에 나오는 천국. 우산 한 조각과 맞바꾼 작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천국은 오래 머물지 않죠. 두 사람에게는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었고 그 길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그 작은 천국은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산 한 귀퉁이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죠.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오고 그 순간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 자신일 겁니다.

0: On oublie un petit coin de parapluie contre un coin de paradis. Elle avait quelque chose d'un ange. Un petit coin de paradis contre un coin de parapluie. Je ne perdais pas au change, pardi.
1: 조르주 브라상스의 목소리로 르 파가플리 우산, 오늘 7월 1일 목요일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늦장마가 온다더니 날이 정말 꾸물하고 하늘이 참 무거워요. 그쵸? 또 이런 날은 이런 날대로 음악 듣는 운치가 있으니까 오늘도 한 시간 편안한 노래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우면서 함께 또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날드 안의 아클러리스, 클러리스에게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라함의 목소리,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 빅시오의 빠를라미 다물의 마리오, 사랑의 말을 마리오였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앞에서는 레이날드 안의 아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라함의 노래,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오후 쉬어가요. 늘 행복하세요. 라고 2077 쓰시는 분, 또 오랜만에 저 반갑다고 인사 남겨주신 윤은근님, 송종인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노래의 날개 위에의 클로리스들에게 간지럽지만 제 마음을 고백하는 사랑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괜찮죠? 헨델의 곡 준비했어요. 헨델의 세소 칸타타, 트레시 내 사랑, 나의 우상이여, 트레시 아마토, 아도라토, 미오 누메. 사라 민가르도의 목소리고요.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한 콘체르토 이탈리아노가 함께합니다.

헨델의 세소 칸타타 티르시 아마토 아도라도 미오 눈매 티르시 내 사랑 나의 우상이여 감상하셨습니다. 알토 사라 민가르도의 목소리였고요.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한 콘체르토 이탈리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조울스님 최이롱님 비롯해서 생방송 맞냐고 제가 너무 무뚝뚝한가요? 사연을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보내주시는 이 편지들 제가 미소를 머금고 다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4시 20분 막 됐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들을 때마다 자전거 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니콜라 피오바니 곡 라비타 에벨라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주제곡 오늘 포르테디 콰트로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오페라 속 아리아 두 곡 감상할까요?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북극성 가운데서 로 헝펑 슈셋 알라 뉴송브러 마침내 새벽이 어두운 밤을 뒤따르고 이 곡 소프라노 줄리 푹스의 목소리로 이어서 베르디의 오페라 루이사 밀러 가운데 꽌돌레 세레알 해저 무는 고요한 저녁에 이어드립니다. 테너 플라스도 도밍고입니다.

아리아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북극성 중에 마침내 새벽이 어두운 밤을 뒤따르고 먼저 들으셨어요. 소프라노 줄리 푹스의 목소리, 엘리게 마촐라가지 위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루이사 밀러 중에서 해저문은 고요한 저녁에, 테너 플라스도 도밍고의 노래, 에드워드 다운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해저문은 고요한 저녁이 지나면 또 밤이 오고 그러고 나면 아침이 밝아오죠. 스코틀랜드 민요 Morning has broken, 아침이 밝아오네, 아메리칸 보이 콰이어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영국 민요 스윗 나이팅게일 하노버 하모니스트의 노래로 앞에서 스코틀랜드 민요 아침이 밝아오네 아메리칸 보이 콰이어의 목소리로 각각 전해드렸습니다. 앞에서 라비타 에벨라 들으면서 우리 임향실님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건 쉼표가 있기 때문이겠죠? 라고 맞아요. 하루 한 시간 노래 날개 위에 들으시면서 또 팍팍한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죠?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와 음악의 신들이 머무는 산 파르나소스.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는 낭만주의의 감정과잉에 반발해서 이 산의 이름을 딴 문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파르나스파, 우리말로는 고다파라고 부르죠. 개인의 감정과 주관을 중요하게 여긴 낭만주의와는 달리 파르나스파 시인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폭발보다 이성의 토대를 두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언어와 정교한 시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형식과 감정의 폭주를 경계하고 가공된 아름다움과 형식적 완성도를 추구한 반낭만주의적 정형시 운동이었죠. 그 파르나스파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테오도르 드 망빌이 있었습니다. 이 망빌은 1875년 7월 함께 파르나스파 운동을 이끌던 시인 아르망 실베스트르에게 헌정한 시집을 냅니다. 샤를 도를레앙의 방식으로 지은 론델이라는 이 시집 24편에 론델이 실려 있는데요. 제목에 등장한 론델은 중세 프랑스 전통의 뿌리를 둔 시 형식으로 첫 연의 구절이 이후 연들에서 후렴처럼 되돌아오는 구조를 지닙니다. 말하자면 시가 원을 그리듯 처음의 말로 다시 돌아오는 형식이죠. 그 시집에 실린 망빌의 밤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밤을 축복합니다. 그 싱그러운 입맞춤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밤의 장막 아래에서는 근심도 소란도 없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갉아먹던 걱정은 달아나고 공기 속 향기는 우리를 황홀하게 합니다. 우리는 달콤한 밤을 축복합니다. 그 싱그러운 입맞춤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아 창백한 사색에 잠긴 이어 이제 쉬어라, 책을 덮어라. 서리처럼 희고 맑은 하늘에는 별들의 물결이 반짝이며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콤한 밤을 축복합니다를 후렴처럼 반복하면서 방빌은 밤을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휴식과 위안의 시간으로 찬미합니다.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사랑과 꿈, 자연의 숨결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이죠. 프랑스의 작곡가 에르네스트 소시옹은 이 반복되는 시적 정서를 두 성부의 아름다운 화성으로 표현해냅니다. 쇼스옹의 두 개의 이중창 가운데 첫 번째 곡, 밤, 라뉴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노래하는 곡이라기보다 두 목소리로 밤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쇼송만의 섬세한 음향 세계를 품고 있는 프랑스 가곡 라뉘 작품번호 11-1이었습니다.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쇼퍼와 메조소프라노 스텔라 두 펠릭스가 함께 했고요. 어윈 게이지의 피아노 연주 들으셨어요. 이어서 에르네스트 소숑의 곡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르 덩데릴라, 라일락의 계절,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목소리입니다.

노래 부르신 제라르 수제님이 섭섭하셨겠는데요. 바리톤 제라르 수제의 목소리로 정정하고요.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쇼송의 라일락의 계절. 이제 오늘 끝음악인데요. 귀스타프 구블리에의 곡 러브 어데션, 떡갈나무의 소리, 바리톤 호세 반담의 목소리입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엄마는 늘 무언가의 효능을 궁금해한다. 블루베리 효능, 토마토 효능, 치자 효능. 나는 다정의 효능이나 시의 효능에 대해 골몰한다. 고선경 시인의 건강에 좋은 시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어머니는 몸에 좋은 식품들의 효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인은 다정함이라든가 시가 가진 효능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식품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마음 건강에는 다정함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다정함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전한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시와 음악, 미술, 연극, 영화의 효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에 좋은 것을 충분히 고루 섭취했을까요? 오금덕 편곡 축제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문영의 25연 가야금, 한충운의 소금과 현악 사중주가 함께합니다.

오금덕편곡 축제, 조문영의 20원 가야금과 한충은의 소금, 그리고 현악 사중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 고선경 시인의 건강에 좋은 시 한 부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것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다정함이라든가 시 같은 것도 저마다 우리에게 효능이 있겠죠. 물론 음악의 효능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음악이 우리 모두를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면 좋겠네요. 민소연 작사, 강민규, 민소연 작곡, 안녕 어른 함께 하시죠. 박유민의 노래, 음악공장 노을양의 연주입니다.

임교민 작곡 오늘 하루도 힘내, 오서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민소윤 작사, 강민규, 민소윤 작곡 안녕 어른, 청소년 아리랑이었어요. 박유민의 노래 음악공장 노을양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요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허균은 명나라 사람 조집원에게서 중국 붓을 선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품질이 엉망이었습니다. 허균은 조집원에게 조선의 붓을 선물했는데요. 그걸 써보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이 붓이 천하 제일이다. 그리고 붓 수천 자루를 사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조선 잡사라는 책에 실려있는 장효승의 글 간추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사 김종희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경상도에 붓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나라 안에서 으뜸일 뿐 아니라 천하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최고의 명필이라 불렸던 추사가 그토록 칭송한 붓. 그 붓을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붓을 만드는 사람은 필공 또는 필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고의 붓을 만드는 필공들의 삶은 고되었습니다. 관청에 소속된 필공들의 경우에는 할당량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붓을 뇌물로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고 양반들이 필공을 마치 자기의 종처럼 부리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지닌 장인들이 그 기술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조선 후기에는 필공들이 점차 민간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붓을 만드는 편이 여러모로 더 나았기 때문이죠. 추사가 말한 필공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장이나 필공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하 제일의 물건을 만드는 재주를 지녔으면서도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았고 후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 그런 기술자, 그런 장인들이 필공만은 아니었겠죠. 얼마나 많은 장인들이 그렇게 사라져 갔을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붓을 만드는 사람, 필공, 필장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클라우스 후버 작곡 거친 붓끝 감상하셨습니다. 이정의 가야금과 김홍식의 북장단이었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이해식 작곡 술대굿 함께 하시죠. 윤은자의 검은고, 유경화의 장구장단입니다.

이해식 작곡 술대굿 듣고 왔습니다. 윤은자의 검은 고와 이병화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준호 작곡 25연 가야금 협주곡 능소화 함께하시죠. 김선님의 25연 가야금과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혼인악단의 연주입니다.

이준호 작곡 25연 가야금협주곡 능소화 감상하셨습니다. 김선님의 25연 가야금과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혼인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최순희의 수필 우산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네요. 모처럼 마음에 드는 고운 빛깔 우산을 샀는데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우산 때문에 아쉬워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아끼던 고운 물건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했던 일들도 함께 떠올랐다고 하네요. 잃어버린 물건보다 더 아쉬운 것은 놓쳐버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쉽게 끝나버린 인연도 딱 거기까지가 좋았던 거라는 깨달음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왔다가 그대로 스쳐 지나가 버린 한 조각 빛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으리. 내게 작은 설렘을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인연이었으리. 잘 가라, 나의 우산아.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이나 끊어져 버린 인연에 대해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인사를 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할 대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장조리 작곡 무지개 우산, 도들쟁이 탈의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풍요 오늘을 거닐다 이 시간에 우산 잃어버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겠지만 또 수많은 우산이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망가지겠죠.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폐기되는 우산의 양이 대략 4천만 개라고 합니다. 이걸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 배출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올여름에는 우산을 좀 아껴서 소중하게 써야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쉽게 버리고 또 쉽게 사지 않는 그런 여름을 보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전을 보내시고요. FM 풍류마을,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달걀을 사용하는 요리법 중에는 반드시 달걀의 온도를 실온 상태로 만들어 요리하라는 당부사항이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요네즈를 만들 때나 파운드 케이크, 브라우니 같은 종류를 구울 때가 그렇다고 하죠. 반대로 차가운 달걀이 필요한 요리도 있습니다. 튀김옷을 만들 때 달걀 흰자로 간단한 거품을 내야 하는 단단한 거품을 내야 하는 머랭을 만들 때나 마카롱을 만들 때 그렇다고 하네요. 같은 재료라도 어떤 온도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리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 써야 하는 마음이 있고 차갑게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다정하게 데운 마음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잠시 식혀둔 마음이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어쩌면 미지근한 온도의 평온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참 마음 편안해지는 노래죠.

Snow 였습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오 왈리 왈리 또는 The Water is Wide라는 제목으로 더 익숙한 멜로디 이 곡을 새로운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노르웨이 가수 시셸의 목소리 그리고 게오르게 잔피르의 팬플루트 연주였습니다. 표지은 씨 Summer Snow 참 좋아하는 노래 중 한 곡입니다. 오늘은 허밍으로 따라 불러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 합니다. 이번에는 폴 윈터 앤 프렌즈의 연주입니다.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죠. 폴 윈터가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요. 늘 많은 작업을 함께하는 건반 연주자 폴 할리가 작곡한 곡입니다. 피아노송이라는 곡인데요. 들어보시죠.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마이클 프랭스의 뭐 대표곡이죠. 안토니오 송이었어요. 괄호 안에 부제가 The Rainbow였어요. 가사에도 The Rainbow가 여러 번 나오죠. 이 곡에는 또 유명한 연주자들이 함께 했죠. 데이빗 샌번의 알토 색소폰 연주, 또 레리 칼튼의 기타와 조 샌플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 마이클 프랭스의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피아노 송이라는 제목의 연주였어요. 폴 윈터와 친구들의 연주였고요. 그 친구들 가운데 폴 할리가 작곡하고 피아노와 또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HJ김7739님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바그다드 카페에 나온 노래 Calling You 듣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어디서든 보고 싶은 장소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 때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알게 돼서 비디오 테이프로 감명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라고 오래전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렇죠? 네, 오늘 그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바그다드 카페, 독일의 퍼시 아들런 감독의 1987년,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오래전 영화라고 느껴지지 않는 작품이죠. 바그다드 카페의 음악을 밥 텔슨이 맡아서 정말 명곡을 남겼죠. 영화에서는 제베타 스틸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던 곡. 이 곡은 그 당시에 특히 유럽에서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노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입니다. Calling You 주제가죠.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웬 르후아라는 프랑스의 가수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바이올린과 성악을 공부했는데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타 아카데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데뷔한 가창력이 아주 뛰어난 가수입니다. 노르웬 르후아의 목소리 그리고 르노 카퓨송의 바이올린 또 스테판 드네브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의 연주로 Calling You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시네마 천국의 사랑의 테마였죠. 이 사랑의 테마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아들인 안드레아 모리꼬네가 작곡했고요. 이 곡은 오늘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와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뮤지션이 함께한 명반이죠. Beyond the Missouri Sky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음반에는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와 사랑의 테마 두 트랙이 다 들어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사랑의 테마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스 영화, 뮤지컬 영화죠. 쉘브르의 우산, 자크 드미 감독, 카트리네 드네브 주연의 영화였죠. 쉘브르의 우산의 주제가를 영어로 부른 버전이 제목이 영화 제목이 I Will Wait For You지요. 이 곡을 오늘은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주제가 Calling You를 클래시컬한 편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프랑스 가수 노르웬 르호아의 목소리, 르노 카퓨송의 바이올린, 그리고 스테판 드네프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김종미 씨, 여여하고 여유로운 저녁 시간. 네, 함께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 건네봅니다. 그리고 보경이, 미란이, 경이, 은주, 언제나 고맙고 사랑한데 하고 보내주셨네요. 또 정영자 씨는 새음 듣고 힐링합니다 라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송경희 씨, 갑자기 비가 와서 역전이 발 묶였네요. 인생은 이래저래 아름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 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한강을 비추는 강변북로와 이 강남쪽에 반포대교가 보이는 그 장면에서는 비가 막 들이닥치다가 지금 또 소강상태네요. 네, 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KBS가 있는 그 여의도에는 또 비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지적으로 오나 봅니다. 네, 송경희 씨 비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6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 듣고 싶어요. 밤의 여왕의 분노가 저에게는 여름날 시원한 소나기처럼 다가온 곡이거든요. 저에게 시원함을 선사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작자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이 곡 하면 바로 떠오르는 소프라노가 있죠. 네, 조수미의 노래, 그리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노래입니다. 연주입니다.

네, 좀 비슷한 면이 있는 두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7 가운데 3악장 론도였습니다. 이 악장을 라 캄파넬라, 작은 종이라고 부르죠. 이 곡 오늘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샬리 듀뚜아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천사의 천사, 엔젤의 어원은 전령을 뜻하는 그리스어 앙겔로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신의 말을 전하는 존재라는 의미죠. 회화에서는 천사의 존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지만 영화나 문학 속에서 천사는 그렇게까지 거창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부러워하고 인간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천사를 우리가 간신히 견뎌내고 있는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천사란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들었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붙잡는 핑계가 되어주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영화 시티 오브 엔젤에는 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을 하늘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기쁨도 슬픔도 모른 채 무표정한 얼굴인 세스는 무엇이 인간을 웃게 하고 울게 하는지, 인간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노트에

적어두곤 합니다. 어느 날 세스는 심장수술이 진행 중인 병원으로 갔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 매기를 보게 되죠. 그 모습이 처음으로 세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는 날개를 버리고 인간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천사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선 추락을 겪어야 하지만 그건 동시에 사랑을 아는 존재만이 해낼 수 있는 뜨거운 비행이기도 했지요. 이 영화의 음악은 레바논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야레드가 맡았지만 영화의 흐른 오리지널 스코어 못지않게 인상적인 노래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 맥락란의 엔젤이죠. 사라 맥락란이 1997년에 발표한 엔젤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키보디스트 조나단 멜보인의 소식을 접하고 만든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은 없었지만 냉정한 음악계에서 한 음악가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만든 추모와 위로의 곡이었죠. 두 번째 기회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만들어줄 그 기회를 말이죠. 하루가 끝날 무렵엔 너무 힘들어요. 당신은 조용한 몽상의 잔해 속에서 건져져서 천사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안에서는 평온을 찾길 바랍니다. 사라 맥락란이 부르는 엔젤 들어보시죠.

사라 맥락라는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싱어송라이터이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죠. 1990년대에는 라디오 방송과 페스티벌에서 소외되는 여성 음악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여성 뮤지션들의 권익을 위해서 릴리스 페어라는 페스티벌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사라 맥락라는 2년 동안 쉴 틈도 거의 없이 투어 생활을 했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고갈되는 번아웃을 겪었다고 하죠.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몬트리올 북부의 작은 오두막에서 휴식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키보디스트 조나단 멜보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던 그녀는 조나단 멜보인이 세상을 떠난 것을 무척 마음 아파했고 피아노 앞에 앉아 이틀 만에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하죠. 영화 속 세스는 천사의 날개를 버리고 인간이 됐고 사라 맥락라는 그녀의 노래는 반대로 인간을 천사의 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사라 맥락란의 엔젤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도 영화 음악인데요. 영화 사랑과 영혼 원제는 꼭

오스트죠. 패트릭 스웨이즈와 데미 무어 주연의 1990년 영화 OST에서 이 영화의 주제가처럼 사용된 노래가 있었죠.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가 그 곡인데요. 이 곡을 이 영화의 스코어를 맡았던 영화음악가 모리스 자르가 오케스트라로 편곡해서 연주한 트랙입니다. Unchained Melody 들어보시죠.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이 노래의 오케스트라 편곡 참 듣기 좋죠? 영화 사랑과 영혼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모리스 자르의 편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무한감사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네요. 80년대가 그리운 것은 라디오 영화음악 프로그램과

성우들의 멋진 목소리로 더빙한 외화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아, 저에게는 그게 70년대네요. 네. 라디오 영화 음악에 심취해 있었고, 또, 네. TV로 외화를 참 많이 봤던 시절이요. 네. 무한 감사님,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질의 보사노바 두 곡이었는데요. 두 곡 모두 이방 린 씨의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세라는 제목의 너라는 곡이었고요. 이 이방 린 씨의 곡을 두츠 딜레망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브라질 프로젝트 시리즈였죠. 그 가운데 두 번째 음반에서 전해드린 곡 두츠 딜레망의 하모니카와 이방 린 씨의 목소리가 함께한 세, 너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이방 린 씨의 곡 가운데 아카즈라는 곡, 우연, 뜻밖의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을 우리 대표적인 보사노바 가수죠. 나희경, 그리고 나희경이 이 곡의 원곡자인, 작곡자인 이방 린 씨와 함께 듀오로 부른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나희경의 3집 음반에서 들으셨어요. 안내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7월에 7월 중순에 특집 방송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탱고 특집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집인데요. 장르 특집 두 번째 보사노바입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 씨가 출연해서 보사노바의 명곡들을 함께 듣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인 16일 목요일에는 라이브로 보사노바를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는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 생방송에는 애청자 여러분도 한 20분 정도 초대하니까요. 지금 방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이실 겁니다. 지난번 탱고 때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안타까워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씨, 방금 들으신 나희경 씨, 어린 나이에 보사노바가 좋아서 무작정 브라질로 떠났다는 멋진 뮤지션이죠 라고 하셨네요. 이번에 오셔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5116번 쓰시는 분, 비 오는 절집,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세음만큼 평안을 줍니다. 세종 영평사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비와 고즈넉한 산사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거기에 세상의 모든 음악까지 또 더해지네요. 그리고 2045번 쓰시는 분, 비 오는 공원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우산 아래 비 오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3912번 쓰시는 분은 이곳은 어제 비가 지나가고 오늘은 쾌청한 강변에서 새음 들으며 자전거 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참 작고도 넓네요. 넓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파란 하늘이 쨍한 강변 사진도 보내주셔서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홍성민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시네뮤직의 열혈 팬입니다 하셨어요. 라디오는 듣게 된 지 얼마 안 됐네요 하셨는데 TV로 저를 먼저 접하셨군요. TV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라디오는 매일 저녁 2시간 함께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대로 자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을 제가 진행하는 그 TV 프로그램의 타이틀 음악을 정하셨어요. 호드리굴 레앙의 알마마테르. 이 곡은 방송을 통해서 국내에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곡인데요. 예전에 말이죠. 물론 뭐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에서도 대표적인 곡이라 꼭 저의 음악 같고 애착이 가는 곡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타이틀곡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바로 그 곡 오늘도 전해드리죠. 호드리그 레앙의 알마마테르, 자애로운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사우다지라는 곡이었어요. 포르투갈어로 향수, 그리움이라는 의미죠. 브라질의 두 가수 오스발도 레니니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 노래한 듀엣곡이었는데요. 아, 좀 이 CD가 좀 살짝 튀는 그런 잡음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깔끔한 음원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죠. 마리자가 노래한 메우 파두 메우, 파두 나의 파두라는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알마 마테르, 라틴어 제목이죠. 자애로운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또한 모교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 뜻이죠. 알마마테르. 이 곡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고 레앙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호몽 다미티에라는 샹송을 준비했습니다. 1980년대 말 샹송이에요.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마 그 시대를 추측하실 겁니다. 제목이 어느 우정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당시 배우이자 가수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엘사 소녀 가수죠. 엘사가 글렌 메데로스와 함께 노래합니다. 안 호몽 다미티에 들어보시죠.

지동민 씨께서 멀리 있는 아들 생각하면서 듣고 싶거든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발라드 북 아들린,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우정 이야기라는 아 호몽 다미티의 샹송, 소년 소녀 가수 엘사와 글렌 메데이로스의 듀오 들으셨습니다. 9290번 쓰시는 분, 새음의 찐 시청자 서명석입니다. 오늘 처음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서 듣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다 보니 제 아내, 아들, 딸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아셨네요. 네, 온 가족이 고맙습니다. 또 6102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실시간 참여는 처음입니다. 일상의 여백 같은 방송 늘 애청하고 있어요 하셨고 7337번 쓰시는 분 오늘 30번째 생일입니다. 이제 꽉 채워 30이라 더는 어떻게도 20대라고 우길 수가 없게 됐네요. 30대에도 아름다운 밤들이 많길 기대해 봅니다 하셨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30도 뭐 참 어리고 창창한 나이인데요. 네, 7337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집시킹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전해드립니다.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러닝머신입니다. 그 기계 위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벨트가

바닥을 치는 소리. 저마다 땀을 흠뻑 흘리며 달리고 앞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러닝머신 위의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실내에서 정확하게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이 기계의 원래 이름은 트레드밀입니다. 발로 밟아 곡식을 빻는 농업용 도구였던 트레드밀은 19세기의 죄수들을 고문하는 악명 높은 도구가 됐다고 하죠. 죄수들을 벌하고 정신을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된 이 고문 도구는 몸과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악명 높은 것이었고 결국 1898년에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의학계에서 환자들의 심장과 폐 기능을 검사하는 의료기기로 다시 등장했고 1970년대에 조깅 열풍이 불면서 최고의 실내 유산소 운동 기구가 되어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죠. 형벌의 도구가 현대의 헬스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운동기구가 됐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기계의 원리도 장치도 거의 바뀐 것이 없죠. 다만 설치된 장소가 넓고 쾌적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장치를 작동하고 중단하는 버튼이 사용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고문 도구와 운동기구의 차이를 만들었죠. 자유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 운동기구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신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정도로 누군가에겐 축복이, 누군가에겐 고통이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오고 가는 기쁨과 슬픔의 총량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외로움마저 힘으로 만들고 창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세상 모든 것의 쓸모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친근한 운동 도구죠. 러닝머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스웨덴 밴드 부케스퍼스 오케스테르의 운단탁 예외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6일 스위스 무리 수도원에서 펼쳐진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크리스토프 크로아제가 연주하는 바인베르크의 환상곡, 호세 비센트가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스위스의 아르가우 주를 대표하는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은 지난 1962년에 창단됐습니다. 스위스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이 지난 4월에 수석 지휘자 호세 비센트와 함께 선보인 공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공연 첫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제1번입니다. 이 곡은 고전 교향곡이라고도 불리는데 20세기 작곡가 프로코피에프가 하이든이 현대에 살아 있었다면 작곡했을 법한 교향곡으로 쓴 곡입니다. 오케스트라 편성도 좀 고전 교향곡답게 소규모로 돼 있고요.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엉뚱한 화음이 등장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전조가 나타나서 좀 풍자적이면서도 코믹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 D장조 작품 번호 25 고전 교향곡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가봇, 4악장 피날레 들으시겠습니다. 호세 비센트가 지휘하는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제1번 D장조 작품 번호 25 고전 교향곡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호세 비센트가 지휘하는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이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스위스 무리 수도원에서 열린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공연 실황 듣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 곡으로 미에츠스와프 바인베르크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1951년부터 53년 사이에 작곡된 작품인데 그 당시 스탈린 체제의 강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작곡된 곡입니다. 폴란드인이자 유대인이었던 바인베르크의 정체성 그리고 소련이 요구하던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첼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첼로 연주의 크리스토프 크루아제입니다. 자, 그럼 바인베르크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52를 크리스토프 크루아제의 첼로 연주 호세 비센트가 지휘하는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바인베르크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52를 들으셨습니다. 첼로 연주의 크리스토프 크로아제 그리고 호세 비센트가 지휘하는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한 크리스토프 크로아제는 섬세하면서도 기교적이고 색채감이 뛰어난 첼리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음악회에서 훌륭한 연주 들려줬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토프 크로아제 앙콜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첼리스트 크리스토프 크루아즈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들으신 곡은 그 자신이 작곡한 Clouds Above the Sea 작품 번호 3번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6일 스위스 무리 수도원에서 펼쳐진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호세 비센트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지휘자 중 한 명이고 오늘 연주를 듣고 계신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의 알리칸테 수석 지휘자이기도 한데 유럽과 남미, 미국을 넘나들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리 수도원 공연 후반부에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지휘하는데요. 네, 이 곡은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아주 역동적이고 강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죠. 전체의 4악장 구성인데 1악장은 포코 소스테누토의 서주로 시작해서 비바체로 이어지게 되고 2악장은 알레그레토, 3악장 프레스토, 아사이 메노 프레스토, 4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세 비센트가 지휘하는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번호 92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번호 92 전악장을 호세 비센트가 지휘하는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은 앙콜로 카잘스의 곡을 연주합니다. 카잘스의 새들의 노래를 올란도 토일러의 첼로 호세 비센트가 지휘하는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파블로 카잘스의 새들의 노래를 올란도 토일러의 첼로, 호세 비센트가 지휘하는 아르고비아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4월 26일 스위스 무리 수도원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졸탄 코다이의 갈란타 춤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야노스 피르스트가 지휘한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솔탄 코다이의 갈란타 춤곡 감상하셨습니다. 야노스 피르스트가 지휘한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계란 하나를 집어듭니다. 껍질을 톡톡 두드려서 양쪽으로 살짝 벌리자 껍질 안에 있던 계란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리다가 툭 하고 프라이팬 위에 떨어집니다. 천천히 둥글게 퍼져가는 흰자 그 가운데 샛노란 노른자가 흐트러짐 없이 볼록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노른자 주위를 하얀 실 같은 것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따금 그것을 보고 상한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 하얀 알끈은 노른자를 계란 한 가운데 붙잡아주고 충격을 받아도 노른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알끈을 없어도 되는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막상 없다면 노른자는 훨씬 쉽게 흔들리고 쉽게 퍼져버릴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앞에 나서진 않지만 누군가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만히 붙잡아주는 사람. 평소에는 그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곁에서 말없이 중심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알끈 같은 사람에게 이따금 고마움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정다운 가구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슬기 씨 이수인 곡 달 뜨는 바닷가입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입니다.

테너 강무림의 노래였습니다. 이재성 씨, 이한삼 곡, 선운산 도소람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슬기 씨, 이수인 곡, 달 뜨는 바닷가였는데요.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였습니다. 김동환 씨, 오동일 곡, 강이 풀리면,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윤양아 씨, 김광자 곡, 그대와 함께 가자하니,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동환 씨 5동1곡, 강의 플리면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로, 윤용하 씨 김광자곡 그대와 함께 가자하니,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두진 씨 이흥열곡 꽃구름 속에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지금까지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식물 연구 분야 중엔 목재 해부학도 있다. 나무 목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세포 배열이나 나무의 종류 같은 정보를 통해서 그 나무가 몇 년 된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때로는 손톱 크기의 나무 조각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나무가 3,400년 전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이 만든 목판의 한 부분임을 밝혀내기도 한다. 해부라기보다는 깊고 섬세한 눈빛, 희한의 학문 같다. 덕분에 무성한 나무들을 현미경 된 듯 오래도록 쳐다보게도 된다.

세상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의 공부나 일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오스카 라스바흐의 음악 트리스, 나무들이었습니다. 테너 찰스 크레이그의 음성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2517번, 마음이 조금 무너진 퇴근길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조금 무너진 건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주말이 머지않았습니다. 주말에 또 여름 휴가 계획하시면서 그 희망으로 몸과 마음을 재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싹

5789번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위로하고 있는데 당신의 밤과 음악이 정말로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이 괜찮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괜찮지 않은 일도 또 내일은 괜찮아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죠. 우리 5789번 당분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다 괜찮습니다. 조울순 씨, 7월은 더 행복하게 보내자. 올여름은 많이 더울 거래. 우리 더위에 지지 말고 뜨겁고 찬란한 추억들을 잔뜩 만들자. 그렇게 행복할 이유들을 늘려나가자. 라고 반말로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스스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더위에 지치지 않을 그런 음악들을 여름에 많이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안종호 PD의 아카이브 안느 안타깝게도 올해까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다려주십시오. 백진욱 씨께서 핸델의 수상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신청합니다 하셔서 저희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핸델 작품 번호 351이죠. 그 중에 1번 서곡과 4번 환입니다. 오르페우스 최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백진욱 씨의 신청곡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핸델 작품 번호 351 중에서 1번 서곡과 4번 환희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새싹 변초루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콩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남편의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한 달 뒤에 다시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걱정이 많은 남편 위로해 주세요. 슈만의 헌정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실제 결과를 받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갖게 되는 불안이 참 크고 힘들죠. 하지만 좋은 결과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슈만 리스트의 헌정 작품 25의 1 안젤라 휴이트의 피아노입니다.

프리드리히 굴다의 아리아, 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변철우 씨의 쾌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원하면서 슈만 리스트의 헌정, 위트몽, 작품 25의 1, 안젤라 휴이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7월 6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희 지난 설 연휴에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그 음악들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관악, 그리고 밤의 음악, 아다지오, 이렇게 5일 동안 하루씩 보내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사랑받는 악기별 또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 모아서 집중 감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청취율 조사 기간에 커피 쿠폰이나 청취자 선물 다른 채널 가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당첨이 잘 됩니까? 잘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기 그런데 가지 마시고요. 그냥 듣던 곳에 오셔서 편안하게 대신에 또 음악으로 저희가 큰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일 동안 좋은 시간 충분히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일 동안은 뭔가 여러분이 할 일들, 밀린 업무나 혹은 뭐 책 읽기 이런 목표를 갖고 오셔서 딱 5일에 맞춰서 함께 하시면 음악과 함께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이어집니다. 이번 방송 아마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혹시 전화 받으시면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이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송자 씨께서도 너무 좋았던 특집 방송 다시 듣게 되는군요 이렇게 기대의 말씀 유송자 씨 외에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고요. 박진경 씨께서 특집 방송 재송출하시고 협디 설마 휴가 가시나요 하셨는데 가긴 어딜 갑니까? 이 더울 때는 회사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송출 아닌데요. 저희 안종호 PD 성격상 이 프로그램을 재송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경험하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곡들을 또 다 한땀 다시 기우고 또 그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의 음악도 갈고 새로운 곡도 준비해서 여러분과 이를테면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2.0 버전으로 함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박진경 씨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8394번 다음 주는 그때 들려주셨던 곡을 다시 그대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때처럼 신청곡을 받아서 새로운 곡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긴 하네요. 다 녹음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았죠. 모든 곡 모든 멘트가요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저희 좀 빠듯해서 또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설 특집 방송에서 이제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을 제외하고 새로운 오프닝과 밤의 한 페이지 코너 또 여기에 맞춘 선곡이 추가된 방송으로 2.0 버전으로 준비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모음곡 시에라자데 중에서 사막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쉐라자데 중에서 사막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뚜랑크의 플루트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중에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말린코니코, 빠르고 우울하게, 최나경의 플루트, 박상욱의 피아노입니다.

블랑크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Le Chemin de l'Amour, 사랑의 길, 사랑의 작은 길, 랜섬 윌슨의 플룻, 크리스토퍼 오릴리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말린코니코, 빠르고 우울하게였습니다. 최나경의 플룻, 박상욱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식물 분류학자 허태임의 나의 초록 목록의 한 페이지입니다.

새날개에 실린 저자의 양력 글은 이렇습니다. 식물분류학자, 대학에서 목재해부학을, 대학원에서 식물분류학을 공부했다. 1년의 절반 이상은 전국 곳곳에 숲을 탐사하고 식물의 흔적을 기록하는 초록

노동자로 살아간다. 나의 초록 목록은 그렇게 기록한 식물들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목재해부학과 초록 노동자라는 낯선 단어를 문득 친밀하게 만드는 책이죠. 그 안에서 오늘은 수국의 시간의 한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오지만 수국은 흔히 6월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하지만 7월 초에 오히려 수국 축제가 열리는 곳들도 많습니다. 또 품종에 따라선 나무 수국처럼 8월까지 피는 수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6월만이 아니라 여름을 대표하는 꽃인 수국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국을 수구라고 기록했다. 자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꽃이 둥글게 핀다는 뜻이다. 수국은 예부터 정원식물로 신뢰를 얻었다. 무엇보다도 꽃이 풍성하고 변색의 묘수를 부려 보는 이로 하여금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이게 다 그들 몸에 알알이 축적된 생존 전략 덕분이다.

수국은 꽃의 역할을 안배할 줄 안다. 생식에 관여하는 참꽃과 곤충을 유인하는 장식꽃으로 임무를 분담해 놓은 것이다. 둥근 꽃차례의 가장자리에 핀 꽃은 꽃받침으로 치장한 장식꽃으로 꽃가루 바지를 유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씨앗을 맺는 진짜 꽃은 가운데에 꾸밈없이 다글다글 모여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선택한 지혜로운 전략이다. 수국은 흙과 소통하며 스스로 꽃 색깔을 바꿀 줄 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두 번째 전략이다. 수국은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꽃을 보면 그 땅을 알 수 있다. 푸른 꽃이 피면 산성 토양, 붉은 꽃이 피면 염기성 토양이다. 토양에 대한 수국의 반응은 그 땅에 사는 곤충과도 연결되어 있다. 산성 땅에 사는 곤충이 좋아하는 푸른색을 염기성 땅에 사는 곤충이 좋아하는 붉은색을 몸에 입혀서

다채로워서 수국은 팔색주의 꽃, 팔선화로도 불린다. 흙을 배합하는 요령에 따라서 하늘색, 보라색, 도브그레이, 코발트블루 등 다양한 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수국을 기르는 일의 묘미일 것이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식물분류학자 허태임의 책 나의 초록목록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 The Enchanted Garden 마법의 정원 케빈 컨의 피아노였습니다.

조수미의 바람이 머무는 날이라는 노래 제목으로 잘 알려진 곡이죠. 카자부의 바람피리,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이 곡 우리 이인혜 씨 어머님 이강리 여사님의 생일 축하 음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일은 어머니 이강리 여사의 생일날입니다. 제가 생일날에 일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에 당부하면서 꼭 축하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듣고 계시죠? 얼마 전 당밤 오프닝에 나온 나이 계산법으로 하면 어머니는 58세가 되시네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지금처럼 행복하게 즐기면서 건강히 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취미로 하모니카 배우시는데 박종성님이 연주하는 하모니카 곡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의 나이 계산법은 각 특별합니다. 다시 고지를 해드리면 자 8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로 나이를 따지면 0.8을 곱하면 바로 이 당신의 밤과 음악 공인 나이가 됩니다. 아직 국가에서 공인받은 계산법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국민청원을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우리 이인혜 씨의 어머니는 경찰 추산이 아니라 국가 추산 72세신 거죠. 하지만 0.8을 곱해서 당신의 밤과 음악 추산 58세입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8세 청취자시네요. 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즐기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병훈 씨가 무더워지는 여름밤 영화 조스의 테마와 흡사한 드보로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웅장한 브라소리가 무더위를 이겨낼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음악가들은 참 이 클래식 곡들의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듣겠습니다. 드보로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중에서 4악장 알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의 사악장 오토 크램페러가 주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3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입니다. 다니엘 샤프란의 첼로, 펠릭스 고틀립의 피아노입니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38 중에서 1악장 다니엘 샤프란의 첼로, 펠릭스 고틀립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생상스의 음악입니다. 클라리넷 소나타 2플랫장조 작품 167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에마 존슨의 클라리넷, 골든백의 피아노입니다.

생상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167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골든백의 피아노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도 클라리넷이 함께한 음악이었습니다. 가브리엘 피에르네의 깐조네타 작품 19, 리사 슈클라버의 클라리넷, 유스반 임머셀의 피아노였습니다. 폴 매카트니의 마이 러브, 로마 마르 4중 주단입니다.

Un vestido y un amor. 옷 한 벌 사랑 하나. 참 시적인 제목입니다.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카에타노 벨로주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숙 씨께서 책 읽다 졸다 음악 듣다 보니 벌써 두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내일도 오늘처럼 평화롭기를 바라며 잠을 청해야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하셨는데 책 한 권, 음악 한 곡이네요. 옷 한 벌 사랑 하나가 아니라 평화가 늘 여러분 안팎에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뭐 조사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7월 6일부터 10일 금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지난 설 연휴에 함께했던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버전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관악,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의 음악 아다지오까지 지난번에 여러분이 느끼셨던 감동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자 이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한 우리 음악들, 추억의 음악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청취율 조사 전화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2008년도 9월 보스턴 실황 앨범입니다. 미셸 꼴롱비에의 엠마뉴엘,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루치아 미카렐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2008년 9월 보스턴 실황 앨범으로 미셸 콜롬비에의 에마뉴엘,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루치아 미카렐리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KBS 교향악단이 7월 정기 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만야 라드로비치와 만납니다. 오는 7월 9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8회 정기 연주회에서 안토니 헤르무스 지휘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 네만야 라드로비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무대에 데뷔하는 이 공연을 KBS 클래식 FM은 7월 9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그녀는 우산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가 우산을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우산 한 조각과 맞바꾼 작은 천국. 함께 길을 걸으며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연주의 노래를 둘이 함께 듣는 시간.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차라리 노아의 홍수처럼 비가 끝없이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녀를 내 우산 아래 40일 밤낮 머물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조르주 브라상스의 노래 우산에 나오는 천국, 우산 한 조각과 맞바꾼 작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천국은 오래 머물지 않죠. 두 사람에게는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었고 그 길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그 작은 천국은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산 한 귀퉁이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죠.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오고 그 순간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 자신일 겁니다.

조르주 브라상스의 목소리로 르파가플리 우산, 오늘 7월 1일 목요일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늦장마가 온다더니 날이 정말 꾸물하고 하늘이 참 무거워요. 그쵸? 또 이런 날은 이런 날대로 음악 듣는 운치가 있으니까 오늘도 한 시간 편안한 노래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우면서 함께 또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날도 안의 클러리스에게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라함의 목소리,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 빅시오의 빠를람의 다물의 마리오, 사랑의 말을 마리오였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앞에서는 레이날도안의 아클로리스, 클로리스에게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라함의 노래,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오후 쉬어가요. 늘 행복하세요. 라고 207

남겨주신 윤은근님, 송종인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노래의 날개 위에의 클로리스들에게 간지럽지만 제 마음을 고백하는 사랑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괜찮죠? 한 달의 곡 준비했어요. 한 달의 세속 칸타타, 테르시 내 사랑, 나의 우상이여, 테르시 아마토, 아도라토, 미오 누메. 사라 민가르도의 목소리고요.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한 콘체르토 이탈리아노가 함께합니다.

헨델의 세소 칸타타 티르시 아마토 아도라도 미오 눈매 티르시 내 사랑 나의 우상이여 감상하셨습니다. 알토 사라 민가르도의 목소리였고요.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한 콘체르토 이탈리아노가 함께했습니다. 조울스님 최이롱님 비롯해서 생방송 맞냐고 제가 너무 무뚝뚝한가요? 사연을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보내주시는 이 편지들 제가 미소를 머금고 다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4시 20분 막 됐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들을 때마다 자전거 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니콜라 피오바니 곡 라비타 에벨라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주제곡 오늘 포르테 디 콰트로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오페라 속 아리아 두 곡 감상할까요?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북극성 가운데서 로 헝펑 슈셋 알라 뉴송브러 마침내 새벽이 어두운 밤을 뒤따르고 이 곡 소프라노 줄리 푹스의 목소리로 이어서 베르디의 오페라 루이사 밀러 가운데 꽌돌레 세레알 해저 무는 고요한 저녁에 이어드립니다. 테너 플라스도 도밍고입니다.

아리아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북극성 중에 마침내 새벽이 어두운 밤을 뒤따르고 먼저 들으셨어요. 소프라노 줄리 폭스의 목소리, 엘리게 마촐라가지 위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루이사 밀러 중에서 해저문은 고요한 저녁에, 테너 플라스도 도밍고의 노래, 에드워드 다운스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해저문은 고요한 저녁이 지나면 또 밤이 오고 그러고 나면 아침이 밝아오죠. 스코틀랜드 민요 Morning has broken, 아침이 밝아오네, 아메리칸 보이 콰이어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영국 민요 스윗 나이팅게일 하노버 하모니스트의 노래로 앞에서 스코틀랜드 민요 아침이 밝아오네 아메리칸 보이 콰이어의 목소리로 각각 전해드렸습니다. 앞에서 라비타 에벨라 들으면서 우리 임향실님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건 쉼표가 있기 때문이겠죠? 라고 맞아요. 하루 한 시간 노래 날개 위에 들으시면서 또 팍팍한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죠?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드립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와 음악의 신들이 머무는 산 파르나소스.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는 낭만주의의 감정과잉에 반발해서 이 산의 이름을 딴 문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파르나스파, 우리말로는 고다파라고 부르죠. 개인의 감정과 주관을 중요하게 여긴 낭만주의와는 달리 파르나스파 시인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폭발보다 이성의 토대를 두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언어와 정교한 시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형식과 감정의 폭주를 경계하고 가공된 아름다움과 형식적 완성도를 추구한 반낭만주의적 정형시 운동이었죠. 그 파르나스파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테오도르 드 망빌이 있었습니다. 이 망빌은 1875년 7월 함께 파르나스파 운동을 이끌던 시인

샤를 노를레앙의 방식으로 지은 론델이라는 이 시집 24편에 론델이 실려 있는데요. 제목에 등장한 론델은 중세 프랑스 전통의 뿌리를 둔 시 형식으로 첫 연의 구절이 이후 연들에서 후렴처럼 되돌아오는 구조를 지닙니다. 말하자면 시가 원을 그리듯 처음의 말로 다시 돌아오는 형식이죠. 그 시집에 실린 망비일의 밤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밤을 축복합니다. 그 싱그러운 입맞춤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밤의 장막 아래에서는 근심도 소란도 없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갉아먹던 걱정은 달아나고 공기 속 향기는 우리를 황홀하게 합니다. 우리는 달콤한 밤을 축복합니다. 그 싱그러운 입맞춤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신의 부름을 받아 창백한 사색에 잠긴 이어 이제 쉬어라, 책을 덮어라. 서리처럼 희고 맑은 하늘에는 별들의 물결이 반짝이며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콤한 밤을 축복합니다를 후렴처럼 반복하면서 방비일은 밤을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휴식과 위안의 시간으로 찬미합니다.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사랑과 꿈, 자연의 숨결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이죠. 프랑스의 작곡가 에르네스트 소시옹은 이 반복되는 시적 정서를 두성부의 아름다운 화성으로 표현해냅니다. 쇼스옹의 두 개의 이중창 가운데 첫 번째 곡, 밤, 라뉴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노래하는 곡이라기보다 두 목소리로 밤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쇼송만의 섬세한 음향 세계를 품고 있는 프랑스 가곡 라뉘 작품 번호 11-1이었습니다.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쇼퍼와 메조소프라노 스텔라 두펠릭스가 함께 했고요. 어윈 게이지의 피아노 연주 들으셨어요. 이어서 에르네스트 소숑의 곡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르 덩 데 릴라, 라일락의 계절,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목소리입니다.

노래 부르신 제라르 수제님이 섭섭하셨겠는데요. 마리톤 제라르 수제의 목소리로 정정하고요.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쇼송의 라일락의 계절. 이제 오늘 끝음악인데요. 귀스타프 구블리에의 곡 러브 어데션, 떡갈나무의 소리, 마리톤 호세 반담의 목소리입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달걀을 사용하는 요리법 중에는 반드시 달걀의 온도를 실온 상태로 만들어 요리하라는 당부사항이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요네즈를 만들 때나 파운드 케이크, 브라우니 같은 종류를 구울 때가 그렇다고 하죠. 반대로 차가운 달걀이 필요한 요리도 있습니다. 튀김옷을 만들 때 달걀 흰자로 간단한 거품을 내야 하는 단단한 거품을 내야 하는 머랭을 만들 때나 마카롱을 만들 때 그렇다고 하네요. 같은 재료라도 어떤 온도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리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 써야 하는 마음이 있고 차갑게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다정하게 데운 마음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잠시 식혀둔 마음이 도움이 되겠죠. 지금은 어쩌면 미지근한 온도의 평온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참 마음 편안해지는 노래죠. Summer Snow였습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오 왈리 왈리 또는 The Water is Wide라는 제목으로 더 익숙한 멜로디 이 곡을 새로운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노르웨이 가수 시셸의 목소리 그리고 기오르게 잔피르의 팬플루트 연주였습니다. 표지은 씨, Summer Snow, 참 좋아하는 노래 중 한 곡입니다. 오늘은 허밍으로 따라 불러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폴 윈터 앤 프렌즈의 연주입니다.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죠. 폴 윈터가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요. 늘 많은 작업을 함께하는 건반 연주자 폴 할리가 작곡한 곡입니다. 피아노송이라는 곡인데요. 들어보시죠.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마이클 프랭스의 뭐 대표곡이죠. 안토니오 송이었어요. 괄호 안에 부제가 The Rainbow였어요. 가사에도 The Rainbow가 여러 번 나오죠. 이 곡에는 또 유명한 연주자들이 함께 했죠. 데이빗 샌번의 알토 색소폰 연주, 또 레리 칼튼의 기타와 조 샌플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 마이클 프랭스의 곡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피아노 송이라는 제목의 연주였어요. 폴 윈터와 친구들의 연주였고요. 그 친구들 가운데 폴 할리가 작곡하고 피아노와 또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HJ김7739님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바그다드 카페에 나온 노래 Calling You 듣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어디서든 보고 싶은 장소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을 때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알게 돼서 비디오 테이프로 감명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라고 오래전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렇죠? 네, 오늘 그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바그다드 카페, 독일의 퍼시 아들런 감독의 1987년,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가려지지 않는 작품이죠. 바그다드 카페의 음악을 밥 텔슨이 맡아서 정말 명곡을 남겼죠. 영화에서는 제베타 스틸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던 곡. 아, 이 곡은 그 당시에 특히 유럽에서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노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입니다. Calling You 주제가죠.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웬 르후아라는 프랑스의 가수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바이올린과 성악을 공부했는데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타 아카데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데뷔한 가창력이 아주 뛰어난 가수입니다. 노르웬 르후아의 목소리 그리고 르노 카퓨송의 바이올린 또 스테판 드네브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의 연주로 Calling You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시네마 천국의 사랑의 테마였죠. 이 사랑의 테마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아들인 안드레아 모리꼬네가 작곡했고요. 이 곡은 오늘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와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두 뮤지션이 함께한 명반이죠. Beyond the Missouri Sky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음반에는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와 사랑의 테마 두 트랙이 다 들어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사랑의 테마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스 영화, 뮤지컬 영화죠. 쉘브르의 우산, 자크 드미 감독, 카트리네 드네브 주연의 영화였죠. 쉘브르의 우산의 주제가를 영어로 부른 버전이 제목이 영화 제목이 I Will Wait For You지요. 이 곡을 오늘은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영화 바그다드 카페의 주제가 Calling You를 클래시컬한 편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프랑스 가수 노르웬 르호아의 목소리, 르노 카퓨송의 바이올린, 그리고 스테판 드네프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김종미 씨, 여여하고 여유로운 저녁 시간. 네, 함께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 건네봅니다. 그리고 보경이, 미란이, 경이, 은주. 언제나 고맙고 사랑한데 하고 보내주셨네요. 또 정영자 씨는 새음 듣고 힐링합니다 라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송경희 씨, 갑자기 비가 와서 역전이 발 묶였네요. 인생은

저래 아름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에 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한강을 비추는 강변북로와 이 강남쪽에 반포대교가 보이는 그 장면에서는 비가 막 들이닥치다가 지금은 또 소강상태네요. 네, 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KBS가 있는 그 여의도에는 또 비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지적으로 오나 봅니다. 네, 송경인 씨 비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694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 듣고 싶어요. 밤의 여왕의 분노가 저에게는 여름날 시원한 소나기처럼 다가온 곡이거든요. 저에게 시원함을 선사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문자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이 곡 하면 바로 떠오르는 소프라노가 있죠. 네, 조수미의 노래, 그리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휘인 필하모닉의 노래입니다. 연주입니다.

네, 좀 비슷한 면이 있는 두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7 가운데 3악장 론도였습니다. 이 악장을 라 캄파넬라, 작은 종이라고 부르죠. 이 곡 오늘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샬리 듀뚜아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천사의 천사, 엔젤의 어원은 전령을 뜻하는 그리스어 앙겔로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신의 말을 전하는 존재라는 의미죠. 회화에서는 천사의 존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지만 영화나 문학 속에서 천사는 그렇게까지 거창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부러워하고 인간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천사를 우리가 간신히 견뎌내고 있는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천사란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들었던 하루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붙잡는 핑계가 되어주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영화 시티 오브 엔젤에는 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을 하늘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기쁨도 슬픔도 모른 채 무표정한 얼굴인 세스는 무엇이 인간을 웃게 하고 울게 하는지, 인간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노트에 적어두곤 합니다. 어느 날 세스는 심장수술이 진행 중인 병원으로 갔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 매기를 보게 되죠. 그 모습이 처음으로 세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는 날개를 버리고 인간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천사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선 추락을 겪어야 하지만 그건 동시에 사랑을 아는 존재만이 해낼 수 있는 뜨거운 비행이기도 했지요. 이 영화의 음악은 레바논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야레드가 맡았지만 영화의 흐른 오리지널 스코어 못지않게 인상적인 노래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 맥락란의 엔젤이죠. 사라 맥락란이 1997년에 발표한 엔젤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키보디스트 조나단 멜보인의 소식을 접하고 만든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은 없었지만 냉정한 음악계에서 한 음악가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만든 추모와 위로의 곡이었죠. 두 번째 기회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만들어줄 그 기회를 말이죠. 하루가 끝날 무렵엔 너무 힘들어요. 당신은 조용한 몽상의 잔해 속에서 건져져서 천사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안에서는 평온을 찾길 바랍니다. 사라 맥락란이 부르는 엔젤 들어보시죠.

사라 맥락라는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싱어송라이터이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죠. 1990년대에는 라디오 방송과 페스티벌에서 소외되는 여성 음악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여성 뮤지션들의 권익을 위해서 릴리스 페어라는 페스티벌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사라 맥락라는 2년 동안 쉴 틈도 거의 없이 투어 생활을 했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고갈되는 번아웃을 겪었다고 하죠.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몬트리올 북부의 작은 오두막에서 휴식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키보디스트 조나단 멜보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던 그녀는 조나단 멜보인이 세상을 떠난 것을 무척 마음 아파했고

피아노 앞에 앉아 이틀 만에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하죠. 영화 속 세스는 천사의 날개를 버리고 인간이 됐고 사라 맥락라는 그녀의 노래는 반대로 인간을 천사의 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사라 맥락란의 엔젤의 귀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이 노래의 오케스트라 편곡 참 듣기 좋죠? 영화 사랑과 영혼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모리스 자르의 편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무한감사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네요. 80년대가 그리운 것은 라디오 영화음악 프로그램과 성우들의 멋진 목소리로 더빙한 외화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저에게는 그게 70년대네요. 네, 라디오 영화음악에 심취해 있었고 또 네, TV로 외화를 참 많이 봤던 시절이요. 네, 무한감사님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질의 보사노바 두 곡이었는데요. 두 곡 모두 이방 린 씨의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세라는 제목의 너라는 곡이었고요. 이 이방 린 씨의 곡을 두츠 딜레망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브라질 프로젝트 시리즈였죠. 그 가운데 두 번째 음반에서 전해드린 곡 두츠 딜레망의 하모니카와 이방 린 씨의 목소리가 함께한 세, 너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이방 린 씨의 곡 가운데 아까즈라는 곡, 우연, 뜻밖의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을 우리 대표적인 보사노바 가수죠. 나희경, 그리고 나희경이 이 곡의 원곡자인, 작곡자인 이방 린 씨와 함께 듀오로 부른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나희경의 3집 음반에서 들으셨어요. 안내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7월에 7월 중순에 특집 방송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탱고 특집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집인데요. 장르 특집 두 번째 보사노바입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 씨가 출연해서 보사노바의 명곡들을 함께 듣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인 16일 목요일에는 라이브로 보사노바를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는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 생방송에는 애청자 여러분도 한 20분 정도 초대하니까요. 지금 방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이실 겁니다. 지난번 탱고 때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안타까워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씨, 방금 들으신 나희경 씨, 어린 나이에 보사노바가 좋아서 무작정 브라질로 떠났다는 멋진 뮤지션이죠. 라고 하셨네요. 이번에 오셔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5116번 쓰시는 분, 비 오는 절집,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세음만큼 평안을 줍니다.

비와 고즈넉한 산사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거기에 세상의 모든 음악까지 또 더해지네요. 그리고 2045번 쓰시는 분, 비 오는 공원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우산 아래 비 오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3912번 쓰시는 분은 이곳은 어제 비가 지나가고 오늘은 쾌청한 강변에서 새음 들으며 자전거 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참 작고도 넓네요. 넓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파란 하늘이 쨍한 강변 사진도 보내주셔서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홍성민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시네뮤직의 열혈 팬입니다 하셨어요. 라디오는 듣게 된 지 얼마 안 됐네요 하셨는데 TV로 저를 먼저 접하셨군요. TV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라디오는 매일 저녁 2시간 함께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대로 자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을 제가 진행하는 그 TV 프로그램의 타이틀 음악을 정하셨어요. 호드리고 레앙의 알마마테르. 이 곡은 방송을 통해서 국내에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곡인데요. 예전에 말이죠. 물론 뭐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곡이라 꼭 저의 음악 같고 애착이 가는 곡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타이틀곡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바로 그 곡 오늘도 전해드리죠. 호드리고 레앙의 알마마테르. 자애로운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사우다지라는 곡이었어요. 포르투갈어로 향수, 그리움이라는 의미죠. 브라질의 두 가수 오스발도 레니니와 마리아 베타니아가 함께 노래한 듀엣곡이었는데요. 아, 좀 이 CD가 좀 살짝 튀는 그런 잡음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깔끔한 음원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죠. 마리자가 노래한 메우 파두 메우, 파두 나의 파두라는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알마 마테르, 라틴어 제목이죠. 자애로운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또한 모교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 뜻이죠. 알마마테르. 이 곡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고 레앙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호멍 다미티에라는 샹송을 준비했습니다. 1980년대 말 샹송이에요.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마 그 시대를 추측하실 겁니다. 제목이 어느 우정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당시 배우이자 가수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엘사,

지동민 씨께서 멀리 있는 아들 생각하면서 듣고 싶거든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발라드 북 아들린,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우정 이야기라는 아 호몽다미띠의 샹송, 소년 소녀 가수 엘사와 글렌 메데이로스의 듀오 들으셨습니다. 9290번 쓰시는 분, 새음의 찐 시청자 서명석입니다. 오늘 처음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서 듣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다 보니 제 아내, 아들, 딸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아셨네요. 네, 온 가족이 고맙습니다. 또 6102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네요. 실시간 참여는 처음입니다. 일상의 여백 같은 방송 늘 애청하고 있어요 하셨고 7337번 쓰시는 분 오늘 30번째 생일입니다. 이제 꽉 채워 30이라 더는 어떻게도 20대라고 우길 수가 없게 됐네요. 30대에도 아름다운 밤들이 많길 기대해 봅니다 하셨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30도 뭐 참 어리고 창창한 나이인데요. 네, 7337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집시킹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전해드립니다.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러닝머신입니다. 그 기계 위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벨트가 웅웅거리며 도는 소리, 운동화가 가볍게 바닥을 치는 소리, 저마다 땀을 흠뻑 흘리며 달리고 앞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러닝머신 위의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실내에서 정확하게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이 기계의 원래 이름은 트레드밀입니다. 발로 밟아 곡식을 빻는 농업용 도구였던 트레드밀은 19세기의 죄수들을 고문하는 악명 높은 도구가 됐다고 하죠. 죄수들을 벌하고 정신을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된 이 고문 도구는 몸과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악명 높은 것이었고 결국 1898년에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의학계에서 환자들의 심장과 폐 기능을 검사하는 의료기기로 다시 등장했고 1970년대에 조깅 열풍이 불면서 최고의 실내 유산소 운동기구가 되어 사람들 곁으로 돌아왔죠. 형벌의 도구가 현대의 헬스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운동기구가 됐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바뀐 것이 없죠. 다만 설치된 장소가 넓고 쾌적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장치를 작동하고 중단하는 버튼이 사용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고문도구와 운동기구의 차이를 만들었죠. 자유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 운동기구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신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정도로 누군가에겐 축복이, 누군가에겐 고통이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오고 가는 기쁨과 슬픔의 총량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외로움마저 힘으로 만들고 창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세상 모든 것의 쓸모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드밀 위에서 땀 흘리며 탄탄한 복근을 얻듯 우리는 어쩌면 지루함과 외로움, 눈물과 한숨이라는 벨트 위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며 일상의 근력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고 멈추는 스위치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제자리에서도 근육은 생기니까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친근한 운동 도구죠. 러닝머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스웨덴 밴드 부케스퍼스 오케스테르의 운단탁 예외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조명 음반 정만석입니다. 명예조명 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74 E플랫 장조 일명 하프 주스케 사중주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대곡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모스코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예조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헨델의 독주 소나타입니다. 리코더를 위한 작품 D단조 헨델 작품 번호 367A 페터 반 헤이헨의 리코더 크리스 페어 헬슈테트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조지 프레데릭 핸델의 리코더를 위한 독주 소나타 D단조 핸델 작품 번호 367A 페터 반 헤이헨의 리코더 크리스 페어 헬슈테트의 합시코드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라크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입니다. 얼마 전에 이 유진 올만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 벌써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요.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명연입니다. 유진 올만디의 필라델피아 사운드, 캐스케이드 사운드라고 해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현악, 그리고 관악, 이거 이제 매력이 거기에 있는데요. 스베틀라노프는 역시 확실히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느린 악장에서 클라리넷 아름다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대단히 뛰어납니다.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에프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모스코바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현악사 중주 하프로 넘어갑니다. 이 작품은 과도기적인 작품이죠. 지난번 특집 때 좀 제외를 시켰었는데요. 오늘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하프라는 그 별칭을 쓰고 있는데 1악장 피치카토가 여러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프라는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1악장 2주의 처리 방법, 2악장의 조용한 흐름, 마지막 악장의 변주에서의 아주 분명하게 후기 양식을 느낄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 시기만의 고유한 어떤 부드러운 시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곡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74번 이플레장주 하프 주스케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E플랫장조 작품 번호 74 하프 주스케 4중주단에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가스파르 르루의 모음곡 D단조 다니엘 벤 피에나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스파르 르 루의 모음곡 디단쇼, 다니엘 벤 피에나르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오늘 명언지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것의 무게가 다르듯 우리 삶의 변화엔 저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해내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일일 겁니다. 원장연 구성 날개, 원장연의 대근과 안수련의 신시사이저입니다.

첫 곡 대금과 신시사이저가 어우러져 자유로운 비상을 그려내는 음악이었습니다. 원장현 구성 날개, 원장현의 대금과 안수련의 신시사이저가 함께 했는데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이고 삶의 변화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도 배는 어이 오지를 않나. 봄은 가고 여름도 중반이거늘 세상만사 모두가 이와 같으니 강가에서 한숨만 절로 나오네. 조선시대 윤기의 시 양강에서 배를 기다리며 읊다 였습니다. 윤기는 경제적 사정으로 한양에 살기 힘들어서 가족을 처가가 있는 양근, 지금의 양평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과거 공부를 위해 한양에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처가에 있던 식구들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은 시의 내용을 보면 처가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윤기는 어느 봄날 혼자 처가를 방문해 여름 중반까지 머물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오지 않았고 그때의 상황이 마치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처럼 느껴져 한숨이 절로 나왔던 겁니다. 상령산 풀이 성희신의 해금 연주로 이어갑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기 마련이죠. 해금의 맑고 깊은 울림 만나보셨습니다. 성희신의 해금 상룡산 풀이 감상하셨고요. 이번에는 노랫말의 맛과 소리의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12잡가 달걸입니다. 최수현의 소리로 감상하시죠.

정겨운 소리로 12달의 풍경을 노래했습니다. 달거리 12잡가 최수연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희망과 출발의 의미를 담은 장작곡, 박예섭 작곡 첫 봉화, 금율 악회의 연주입니다.

전통음악 시조 가운데 우조 지림시조 석인이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최후의 작품인 황학루를 가사로 하는데 3장 구성에서 첫 번째 장 사설은 이렇습니다. 석인이 이승 황학거 하니 차지의 공여 황학루로다. 석인은 옛날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이 사람이 누런 학을 타고 가버렸고 그 자리엔 텅 빈 황학루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황학루는 악양루, 등왕각과 함께 중국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우조 지림시조 석인이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황학이 일고 불부반하니 백운천재 공유유로다. 청천영력 한양수연을 방초처처 앵무주로다. 한번 가버린 학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얀 구름만 유유히 떠다니는데 맑은 강물엔 나무들 모습이 뚜렷하게 비치고 섬 앵무주엔 향기로운 풀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황학루 주변 풍경을 묘사한 건데요.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일모향관이 하처시요. 연파강상에 사인수를 하여라. 날이 저물고 있는데 고향은 어디쯤인지 안개 낀 강 언덕에서 시름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조 석인이에선 노래할 때 3장 마지막 말을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인수를 하여라에서 하여라를 빼고 사인수를에서 끝내는 거죠. 그럼 우조 지름시조 석인이를 박인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우주 지름시조 석인이 박인규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두 명의 연주자가 함께하는 한국음악 앙상블 숨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열림, 신, 신방곡 함께 하시죠.

열림 신신방곡 숨의 연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휴가철이죠. 휴가철 물놀이엔 멋진 몸매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고 즐기는 체력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리는 건강부터 든든하게 챙기는 일이겠죠.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해금 연주자 희정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에서 주제 아리아 그리고 변주 16과 17로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첼 포저가 이끄는 브레콘 바로크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바흐의 음악으로 시작했습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 번호 988 중에서 주제 아리아, 그리고 변주 16과 17을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첼 포저가 이끄는 브레콘 바로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마조 알비노니의 성악곡 소개합니다. 알비노니 하면 주로 오보 협주곡이나 실내악곡을 많이 쓴 작곡가로 알고 계실 텐데요. 오페라 등으로 80여 편이나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오페라 오로라의 탄생에 들어있는 아폴로의 아리아, 아름다운 나무여, 사랑스러운 나무여 들어보시죠. 카운터 테너 막스 에마누엘 첸측이 노래하고요. 함께하는 단체는 일포모도로입니다.

토마조 알비노니의 오페라 오로라의 탄생 중에서 님프 다프네가 태양의 신인 아폴로의 구애를 피해 얼기우스 나무로 변신을 벌이자 그 나무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부르는 노래 아름다운 나무요 사랑스러운 나무요 전해드렸습니다. 카운터 테너 막스 에마누엘 첸치기 노래했고요. 일포모도로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은 18세기 마나이 막파 요한 슈타미츠의 클라리넷 협주곡 B플랫 장조입니다. 당시에 클라리넷은 이제 막 형태를 갖춰가는 새로운 악기였고요. 슈타미츠의 협주곡은 클라리넷이란 악기가 가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초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로 시작해서 아다지오 포코 프레스토의 전악장을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이오나 브라운이 제외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8세기 마나이 막파 요한 슈타메츠의 클라리넷 협주곡 B플랫 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에는 자빈의 마이어, 함께한 연주단체는 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였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요한 요하임 크반츠의 플루트 협주곡 G장조 크반츠 작품 번호 5의 173입니다. 알레그로 아사이, 렌토, 비바체 전악장이고요. 프랑크 테운스의 플루트 독주, 함께하는 단체는 레 비파르댕입니다.

요한 요하임 크반체 플루협주곡 G장조 크반체 작품 번호 573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플루티스트 프랑크 테운스와 레피 파르댕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 궁정 에어로 이어갑니다. 아드리앙 르루아의 오 얼마나 즐거운지 감상하시죠. 테너 세르주 구비우가 노래하고요. 뱅상 드미스트루가 이끄는 르포엠 아르모니카가 연주합니다.

사랑의 즐거움과 행복을 노래한 16세기 프랑스 세속 노래 르루아의 오후이 얼마나 즐거운지, 테너 세르주 구비우의 노래 뱅상 드미스트르가 이끄는 르포엠 아르모니크 연주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고 루이 클로드 다캥의 르꾸꾸 뻐꾸기 준비했습니다. 파초 플로레스의 트럼펫 연주,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터 베를린이 함께합니다.

시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루이 클로드 다캥의 르꾸꾸 뻐꾸기 감상하셨습니다. 파초 플로레스의 트럼펫 연주 함께한 단체는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터 베를린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삶은 참 극적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키우며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열심히 쓴 소설은 실패했고 알코올 중독과 경제적 문제로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후 술을 끊고 연인 테스 갤러거를 만나 마침내 작가로 성공합니다. 미국 서민층의 일상을 그린 위대한 작가로 인정받습니다. 연인과 결혼한 지 두 달 후 그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50살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힘든 시간을 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묘비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생에서 그대가 얻고자 한 것을 얻었는가? 그렇다. 무엇을 원했는가? 나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이 지상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쾨엘보노 36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핑커스 주코만 비올라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무엇을 원했는가 나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이 지상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미국의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 묘비에 쓰인 글귀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청취율 조사라는 녀석이 저쪽에서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7월 3일 금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는 드보르작의 위머리스크 카를 오르프의 까르미나 브라나 슈만 교향곡 3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곡 외에도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가곡의 반주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골라서 모음.

0: 1부 메인 급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에서는 소나기가 이른 새벽 지났습니다. 이외에 수도권과 충북, 경북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 수도권과 충북의 경우는 오전부터 계속 내리겠지만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겠습니다. 감속 운행하시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가량 되겠고요. 오전부터는 또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전남 남부에 장맛비가 시작이 돼서 이 내일까지도 이어집니다. 남부지방 20에서 80mm, 제주 산간 12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돼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에 전남과 제주에는 시간당 20, 30mm 안팎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진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 30도, 대구 29도 등으로 대부분 30도 이상, 또 최고 체감 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와 남부 내륙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53번 호보캐모노 16의 3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폴 루이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정미화 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음악을 들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며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을 놓치고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삶을 돌이켜봅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미화 씨, 아유 오랜만에 일상의 그 분주함에서 살짝 빗겨나 있으시군요. 좋으시겠습니다. 천천히 어떻게 시간들이 흘러가는지 차근차근하게 오늘 아침 여유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해주셔서. 5549 쓰는 분입니다. 오늘의 여는 말 너무 반가웠어요.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 원서 읽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쉬운 언어와 간결한 플루 속에 인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서 도전도 꼭 해보세요. 내 취향, 출발의 팬과 함께 포레버. 고맙습니다. 5549 쓴 분이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문장들이 짧죠. 단문 위주로 있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잘 읽힙니다. 예전에 이 양반 소설 이 문장이 참 좋아서 많이 한번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아 이분 소설에는 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읽으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무력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술 앞에서, 알코올 앞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또 많은 다른 소재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진짜 5549 쓰는 분처럼, 예, 원서 읽기도 좋고 아니면 번역된 책도 좋고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였었나요? 이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빵집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5549 쓰는 분. 아유, 출발의 팬과 함께와 취향이 딱 일치하는군요. 고맙습니다. 안토니오 드보르, 안토린 드보르작, 위머레스크, 작품 번호

안토린트 부르자 위머리스크 작품 번호 101의 7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의 바이올린과 찰스 웬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장종희 씨입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정년 지나서 재취업하고 나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출발의 횡과 함께를 듣습니다. 더 좋은 음악 들으려고 스피커도 바꾸었어요. 남편과 둘이서 아침 먹고 출근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일상의 평화가 참 감사하고 클래식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장종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에서 양념, 소스 이런 게 참 중요하죠. 회만 생선회를 먹을 때 그 회만 먹으면 진짜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장도 있어야

냉이고추도 있어야 되고 쌈장도 있어야 되고 고추장도 있어야 되고 출발의 팽과 함께 또는 클래식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아주 잘 어울리는 양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종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평화로운 일상 응원하겠습니다. 월간 2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텔레만의 오케스트라 모음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작곡가입니다.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 독일 함부르크에서 42여 년간 음악감독으로 일했습니다. 교회 예배음악을 작곡하고 시 행사에 맞춰서 곡을 쓰고 오페라나 사적인 음악회를 기획하고 열었습니다. 텔레만 작품엔 여러 나라의 국제적 양식이 활용된 게 특별합니다. 모음곡을 예로 들면 프랑스풍의 비극적인 서주로 시작해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아리아 같은 선율이 나오고 또 가보트, 미뉴엣, 파스피에, 폴로네즈 같은 여러 나라의 춤곡이 등장합니다. 텔레만의 악보는 그래서 서유럽을 넘어서 동유럽과 북유럽까지 팔려나갔습니다. 텔레만은 평생 다작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유실된 악보까지 포함하면 그가 쓴 모음곡만 아마 100곡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엔 프랑스어로 기괴한, 독특한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작품 모음곡 라 비자르도 있습니다. 제목처럼 바로크 시대 음악의 정형을 깨뜨린 파격적인 곡인데요. 독특한 리듬을 쓴 서곡, 춤추다가 스텝이 꼬인 것처럼 음악이 중단되는 부분이 나오는 춤곡 같은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 곡을 오늘의 모음곡으로 골랐습니다. 게오르그 필립 텔레만의 오케스트라 모음곡 라바자르, 기괴한 별난이라는 뜻. 먼저 오버추어 서곡, 쿠랑트, 가보트와 론도, 브랑을, 흔들림, 사라방드, 판타시, 미뉴엣 1과 2, 로시뇰, 나이팅게일, 이 밤꾀꼬리라는 뜻입니다. 르네 야콥스까지 위한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랑트 가부투아론도 브랑을 사라방드 판타시 미뉴엣 1과 2 로시뉴얼까지 들었습니다. 전곡이었습니다. 르네 야콥스까지 위한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침밥 드시면서 이 방송 듣는 분들 계시면 탈레만의 이 타펠무식이라는 모음곡 있습니다. 테이블 음악이란 뜻이 식탁에서 듣는 음악. 예전엔 귀족들이 밥 먹으면서 그 직접 연주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방송 연주라고 해야 될까요? 시련을 옆에서 들으면서 밥을 먹던 이런 그 풍경들이 있어서 그럴 때 작곡한 그런 음악. 모음곡이 있습니다. 타펠무시크라고 텔레만 아주 유명한 음악들입니다. 생각나시면 나중에 식사하실 때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389 하나 쓰는 분입니다. 아진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한마디 부탁합니다. 일어났나요 아진이? 389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5089 쓰는 분입니다. 아들이 회사에 들어간 지 만 4년 됐는데 나중에 입사한 직원들보다 일의 속도가 떨어지고 일을 더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네요. 아이의 마음에 두서없는 조언을 하기로 했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일할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운전 중일 텐데 사랑하는 아들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5089 쓰는 분이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항상 치는 법은 없으니까요. 물론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긴 하지만 파도와 파도 사이에 또 잔잔함이란 것도 있으니까 5089 쓰는 분의 아드님에게도 그런 마음의 평화가 파도와 파도 사이에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 이번 주 출발의 팬과 함께의 제시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4악장 송어의 주제와 변주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고의 감동을 주었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저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라 청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이분이군요. 오늘의 연주자 이분입니다.